스포츠 전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신복철 캐스터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FM 93.5MHz로 방송되고 있고요. 유튜브 방송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좋아요 꼭 터치해주세요.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 이제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과 모여서 조상께 제사도 지내시고 또 산소도 다녀오셨는지요? 형제끼리 간만에 좋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월이 우리 곁을 떠나면서 또 며칠이 지나면은 10월이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좋은 일만 여러분 곁에 꼭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스포츠 전북에서는요, 첫 번째 소식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농구협회 김동현 회장을 모시고 한해 농구협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는 지난주에 열린 기아 타이거즈 두 경기와 신인 드래프트 결과 그리고 아시안 게임 야구 결승 내용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고고 스포츠 전북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북 특별자치도 경기 단체 중에서 농구협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연 회장님 모셨는데 매우 젊으신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1: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체격이 아주 키도 크시고 어깨도 딱 벌어주시고 그래서 야, 이 농구협회 회장님은 다 저렇게 좋으신가? 어떠세요, 기분이?
1: 아, 예.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1: 제가 농구를 좀 좋아하고 네.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체격이 그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면 그 스포츠를 따라가듯이 그렇죠,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농구하는 체격이 좀 갖춰진 것 같습니다.
0: 네.
1: 뭐 사실 농구가 신체 조건도 중요하지만 체력이나 정신력 그리고 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러한 이유로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체격을 보니까 농구 포지션 중에서 파워포드 현주엽 선수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회장님을 우리가 이제 사전에 만나봤잖아요.
1: 예, 예.
0: 그런 일들이 없었나요? 현주엽 같지 않다고.
1: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었고요.
0: 네.
1: 우리 캐스터님께서 정확히 보셨는데
0: 네.
1: 제가 이제 정식 경기에서는 파워포워드를 제가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지금은 좀 많이 하진 않지만
0: 네.
1: 예전에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0: 네.
1: 사실 어릴 때는 이제 프로농구 선수도 꿈을 꾸면서 뭐 현주엽이나 현주엽 선수나 뭐 찰스 바클리 이러한 선수들을 보면서 저도 농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이제 협회를 운영할 때도 단순히 뭐 좋은 선수를 만들기보다는 어린 선수들이 농구를 즐기면서
0: 네.
1: 기본기를 갖추고 좋은 인성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제 네.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0: 제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들어오니까 저희 모교에 농구팀이 있더라고요. 교문에 딱 들어가니까 유니폼을 입고 네. 농구 러닝슛, 패스 막 슈팅하는 모습 보고 너무 좋았어요. 아,
1: 남중 나오셨어요?
0: 아니요, 전주 북중이.
1: 아, 북중이 예전에.
0: 예, 북중이 옛날에 농구가
1: 예,
0: 있었어요.
1: 예, 맞습니다.
0: 그런데 그때 그래서 제가 부모님 몰래 1학년 2학기 때 농구 선수로 지원을 했어요.
1: 예.
0: 그래서 한 6개월 다니다가 어머니한테 발각이 돼 가지고 농구 그걸로 그냥 아웃하고 농구를 못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을 보시는 순간에 아 젊으시고 체격도 있고 그래서 농구와 인연이 좀 있으시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했습니다. 협회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농구협회 회장을 맡으셨는지요?
1: 제가 작년 25년이죠. 25년 1월에 제 통합 3대
0: 네.
1: 농구협회장에 당선이 되고
0: 네.
1: 제가 취임을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뭐 개인적인 뭐 명예나 타이틀보다는 전라북도 농구 발전에 조금 한번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좀 컸었고요.
0: 네.
1: 그러한 의미로 해서
0: 네.
1: 지금까지 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년 한 9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농구 협회 회장님으로서.
1: 제가 농구 협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0: 네.
1: 원래는 사실은 전주시 농구협회장을 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단계를 거치셨네요.
1: 예,
0: 전주시
1: 이제,
0: 농구협회 회장을 하시고.
1: 예, 예, 뭐 6년 전에는 전주시 농구협회장을 하고 이제 작년에 해가 바뀌면서
0: 네.
1: 다시 선거를 해서 제가 네. 당선이 됐는데
0: 네.
1: 시에서 했을 때랑 도에서 도 농구협회장 하는 거는 역할 자체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0: 그렇죠.
1: 예, 도는 조금 더 방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이나 그러한 좀 환경이 많이 달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 1년 9개월이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몸에 이제 배이기 시작했고 또 많은 농구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을 텐데 협회 구성은 그러면 어떻게 잘 어떻게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지요? 어떤 조직?
1: 저희 농구협회는 크게 전문 체육과 그리고 생활 체육 그리고 각 시군 협회들이
0: 네.
1: 함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세 가지 정도 구조로 되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학교 운동부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체육,
0: 네.
1: 그 다음에 성인이나 동호회를 통한 그리고 클럽 활동할 수 있는 사회인 팀들, 그리고 네. 요즘에는 3대3 그러한 3x3라는 그 농구 그러한 팀들도 다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그거에 더불어서 각 시군에 농구인들을 좀 더 조직화하고 농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그러한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몇 해 전에 이제 체육이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 체육을 운영하는 협회가 각각 있었다가 통합이 됐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서 그 규모가 좀 뭐라 볼까요? 방대해졌다고 할까요? 크게 변했는데 어떻습니까? 운영하시는 데는?
1: 전문 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이 통합된 지가 지금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10년 네. 차고 네네. 10년이면은 좀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고요.
0: 네.
1: 그러한 협회 운영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드는 게 사실은 우리 뭐 대한체육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요.
0: 네.
1: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저희 농구 대표팀들이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0: 그렇죠.
1: 이러한 것들도 역할을 했다고 저는 큰 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선수가 10년 전분에 가령 이렇게 통폐합이 돼서 그런 분위기가 끌고 갔다면 그 선수들이 그때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그 운영체제에서 그 적응하고 있는 성장하는 그런 선수였지 않나 생각이 돼요.
1: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 뭐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예전에는 엘리트부에만 있었고 사회인 뭐 스포츠클럽 선수들은 스포츠클럽만 있었는데
0: 네.
1: 이게 공존하면서 선순환 구조가 됐기 때문에
0: 네, 네.
1: 농구하는 인원도 더 늘어났고 조금 더 자율적인 인재 발굴이 자연스럽게 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0: 그 사무국장 전북 농구협회 사무국장이 지금 현재 일선의 코치 아닙니까?
1: 예, 예, 맞습니다.
0: 이 코치님.
1: 예, 예. 이병영 예, 사무국장.
0: 이병영, 네, 네. 그분이 이게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 그 순수한 동네 농구하고 있는 선수들을 동네 아는 그 어린이들 또는
1: 예, 예.
0: 청년들을
1: 학생들, 예.
0: 학생들을 관심 있게 본답니다.
1: 거기
0: 인재가 있는지.
1: 맞습니다. 이게 농구도 예전 같이 인기가 네. 높은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0: 네, 네.
1: 이제 학생 수급이나 이 전문 체육으로 갈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찾자. 아마 이병영 사무국장이 그러한 의미에서
0: 네네.
1: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니까 그래서 이병영 코치 감독하실 때 그 남중에서도 운영 저 코치 감독하시고 초등학교 때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그 발굴해내는 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아주 뛰어난 지도자고요. 지금은 제가 협회에서 같이 일하면서
0: 네.
1: 저 때문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제가 원고를 진문지를 25가지인가를 줬더니 뭔 리포트를 써야 되냐고. 아무튼 준비를 참 잘하시는 사무국장인데요. 그분의 이제 그 얘기를 들어봐서 제가 압니다.
1: 예.
0: 자, 그런데 이제 그 올해 전북 농구협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1: 올해는 이제 제가 취임하면서 올해 이제 두 번째 되는 해인데요.
0: 네.
1: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0: 네.
1: 협회에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해보려고 도전을 했고
0: 네.
1: 사실은 뭐 많은 체육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농구가 도민체전을 출전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0: 아, 도민체전에?
1: 예, 예.
0: 그래서. 종목이 없었던 건가요?
1: 종목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도민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0: 네.
1: 다른 지역에 있는 시군 단위에 있는 농구하는 사람들을 조직화해서 협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0: 어허.
1: 그래서 이제 그러한 8개 지역에 협회 등록을 할 경우에는 도체육회에서 도민체전을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0: 종목을 이제
1: 예, 예.
0: 집어넣는군요.
1: 예, 그래서 네. 올해 도민체전의 시범 종목으로 출전을 하게 됐고요.
0: 네.
1: 일단 그 목표를 하나 이뤘고
0: 네.
1: 그리고 작년에 기전여고 농구부가 사실은 거의 해체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기전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타 지역으로 학생들이 유출되는 현상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0: 네.
1: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창단해서 한번 더 기전여고 명문 기전여고를 살려보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0: 네.
1: 올해 기전여고가 전국체전에 올해부터 출전을 합니다.
0: 어허, 다행입니다.
1: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는 제가 이뤘다고 보고 그 과정 속에서 학교와 그리고 도체육회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0: 네.
1: 기전여고 농구부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기전 대학교에 야구팀이 있거든요.
1: 예,
0: 축구팀도
1: 예.
0: 있고 축구팀도 있고 야구팀이 있고 예. 알고 있거든요. 그 감독님이 저희 방송 나와서 인터뷰한 일이 있어서 가지고 뭐 총장님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농구 뒤에서 기전이 같은 재단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기전대학교 기전여고 같은 재단이 아니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 저도 같은 재단인 것 같은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0: 아무튼 예. 그 이사장님이 관심이 굉장히 스포츠에 많다는 얘기를 듣고요.
1: 많이 내가 도와주셨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올해 그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전문 체육 경기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좀 설명해 주시죠.
1: 전문 체육이라고 하면은 이제 엘리트 체육을 말하는데요.
0: 그렇죠.
1: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 팀, 특히 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네. 그러한 그 전문 체육을 말하는 거고요.
0: 네.
1: 여기에서 이제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쪽에서는 선수 수급, 선수 수급이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네네. 과제 속에서 지금 도체육회나 교육청 산하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네. 도체육회에서 하는 꿈나무 선발 대회라든가
0: 네네.
1: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경기력 강화에 도움되는 많은 장비 지원이나 훈련비 지원
0: 네네.
1: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 협회가 그러한 대외 협력 이러한 부분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극적인 훈련비 지원 그리고
0: 그렇죠.
1: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참여해서
0: 네.
1: 거기에서 인재들을 육성하는
0: 네.
1: 그러한 형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체육회는 또는 각 경기 단체는 소년체전,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 이게 가장 큰 행사 아닙니까?
1: 네, 그렇죠.
0: 지난 5월에 이제 소년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어떤 성적이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1: 예, 저희 그 체전 같은 소년체전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했었습니다.
0: 네.
1: 부산에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저희가 개최를 했었고요.
0: 네.
1: 남중부에 특히 이제 성적을 좀 좋은 성적을 냈던 게 남중부, 즉 전주 남중이
0: 남중, 네.
1: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준결승에서는 전주 남중이 인천 안암 중에 69대 59로 이기고 결승을 진출했는데요.
0: 네.
1: 결승에서는 서울에 있는 용산중을 만나서
0: 명문이죠. 동부의
1: 예,
0: 뭐 명문.
1: 저희
0: 용산중.
1: 남중도 잘하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뭐 그날 좀 컨디션들이 안 좋아서 그런지 뭐. 아쉽게 은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0: 알겠습니다.
1: 아주 좋은 결과로 명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네, 남중이 농구를 잘하게 되면은 전주고등학교가 혜택을 받고 또 남중이 잘하려면 전주 송촌초등학교가 잘해야 되고
1: 네네.
0: 그런 인재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린이 시절 초등학교 시절부터 발굴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지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1: 맞습니다.
0: 지원도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1: 예,
0: 자 이제 10월 전국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어떻게 대표선수 선발은 다 끝났겠고 지원은 충분히 하고 계시는지요?
1: 예, 뭐 저희도 뭐 부족하지만 열심히 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는
0: 네.
1: 특별하게 제주도에서
0: 그렇군요.
1: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 열립니다.
0: 네.
1: 그래서 농구로 남고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전주고등학교,
0: 네.
1: 여고부는 기전여고,
0: 네.
1: 그리고 대학부는 우석대,
0: 네, 네.
1: 그리고 일반부에는 3대3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3대3 전북팀이 출전하게 됩니다. 4개 팀이 이렇게 출전하고요.
0: 네.
1: 전국체전은 이제 학교 이름도 중요하지만 전북을 대표하는
0: 그렇죠.
1: 그러한 대회인 만큼 선수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3대3 농구 얘기하죠. 며칠 전에 어제 그제인가요? 아직 아무튼 남자 우리 대표 선수가 아시아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처음이죠. 우승은 제가 알기로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1: 저번 지난 대회 때는 은메달을 땄었고요.
0: 그러니까요.
1: 이제 이번에 금메달 처음 땄습니다.
0: 아, 스피드하고 그 장신 중국 선수라고나 중동에 있는 선수라고 붙는데
1: 네.
0: 하나도 밀리지 않고 스피드로 이기는 모습을 봤는데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1: 저도 이제 3대3 농구가 이제 네. 막 좀 정식 규정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주고 패스를 바꾼 게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원패스를 했었는데
0: 그렇죠.
1: 지금 이제 그런 규정이 아니라
0: 네.
1: 상대방이 공격에 들어가서 떨어지면 그 공을 바로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0: 네.
1: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들고 박진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보셔서 알지만 그 나무 후루링에서 하는 그런 코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야외 화려한 조명들과 그리고 그 야외 코트에서 하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주변 환경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굉장히 스피드가 있어야만이 예, 맞습니다. 그 게임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1: 그리고 이제 정식 농구에서는 2점하고 3점인데 거기에서는 1점하고 2점이에요.
0: 그렇군요.
1: 2점 슛이 1점, 3점 슛이 2점. 그래서 3점을 공격적으로 하는 팀들이 우승을 많이 하고
0: 그렇죠.
1: 시간은 10분이지만 우리 팀이 만약에 21점을 먼저 넣으면 경기는 끝납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0: 21점 내기
1: 그래서 예, 그래서 박진감 넘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기존의 농구보다는 화려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농구보다도 더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면서 시간을 짧게 하고 득점으로 끝나니까
1: 예, 예,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그 분위기가 맞는 거예요.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
1: 맞습니다.
0: 농구보다.
1: 예, 예.
0: 그래서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아까 회장님께서 이제 일반 팀을 만들어서 이번 체전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때요? 그 만들기는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팀 구성하시기에.
1: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저희가 육성을 하고
0: 네네.
1: 대표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0: 네네.
1: 운영을 했기 때문에
0: 네.
1: 그러한 선수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데는
0: 네.
1: 저희들이 또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0: 네.
1: 그거에 대해서는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0: 네.
1: 그러한 지원을 만들고 이제 이러한 팀들을 이끌고 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3대3 농구대회에서 이제 우리 남자팀이 우승, 여성팀은 동메달, 그다음에 농구 경기는 남녀 다 아시아 재패.
1: 예,
0: 아주 뭐 농구 대한농구협회에 경사 났어요. 경사. 자, 이제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소년들의 그 생활체육 농구 저변 확대가 매우 중요한데요. 유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요?
1: 이게 저희 농구협회에서 앞으로 직면하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농구를 잘하는 학생을 한두 명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학생들이 농구를 체험하고 그러한 농구의 인원수들, 그 농구하는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거에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있어서
0: 네.
1: 유소년 스포츠 클럽이나 학교 체육 스포츠 클럽 그리고 지역의 체육 시설이나 생활 체육 동호인들을 연계를 해서 농구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하자라고
0: 네.
1: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엘리트 체육이 이제 학교 체육에서 클럽 활동으로 클럽 체육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런 야구를 보니까 팀 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농구협회도 좀 그것을 빨리 하는 방법도 없잖아 좋은 방법 네.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1: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0: 네.
1: 특히 스포츠클럽 전환이 필요한 연령대가 저는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죠.
1: 초등학생들은
0: 그렇죠. 네.
1: 부모님들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인데
0: 네.
1: 사실 학교 체육으로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기에는
0: 네.
1: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0: 네.
1: 여자 초등. 초등은 상당히 그 선수층이 좀 빈약한데요.
0: 그렇죠.
1: 그러한 이유로 스포츠 클럽 전환을 해서
0: 네.
1: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농구에 접하고 거기에서 선수 인재나 이런 선수들을 발굴을 해서 농구 인원의 저변 확대를 꼭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김등현 회장님께서 이제 시간을 내주셔서 나오셨는데 개인적인 거 한두 가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어떤 일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지요?
1: 저는 지금 그 엘리트 체육을 하지 않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0: 네.
1: 체육학과에 지나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체육 선생님을 하고 싶거나 체육 지도자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냐, 대한체육회라든가 이런 체육회 조직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고등학교 때 지도를 해서 실기
0: 네.
1: 지도를 해서
0: 네. 네.
1: 체육학과, 체육학과에 지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참 특이하네요.
1: 미술이나 음대처럼
0: 전 체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1: 예.
0: 회장님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체육도 그런 데가 있냐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체육 대학 입시 학원 하면은 구체적으로 뭘 가르쳐 주시는지.
1: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서 보는 실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캐스터님 어렸을 때 하셨던 체력장 같은 거.
0: 있죠.
1: 예, 예, 그러한 뭐 예. 제자리 멀리 뛰기, 그렇죠. 그다음에 공 던지기, 뭐 100m 달리기, 턱걸이. 뭐 그거와 더불어서 뭐 농구, 축구, 배구, 뭐 야구 모든 종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모든 종목을 다 가르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0: 그만큼 전문 지도자들이 이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야 되겠네요. 네네, 직원이 맞습니다. 많으시겠네요.
1: 직원들은 이제 제자들로 거의 다 구성돼 있어서요. 네네. 서로 이게 가르치고 졸업을 하면 또 저희 뭐냐 학원에 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인력 문제는 자연스럽게 또 해결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0: 체육대학 입시 학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현재 농구 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녀 초등학교의 근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1: 남녀 초등학교는 전주하고 지금 군산에
0: 네.
1: 나눠져 있고요.
0: 네.
1: 전주에는 송천초 남자 학교 그리고 서일초 여자 학교 그리고 군산에는 서해초라는 남자 운동부가 있습니다.
0: 네네.
1: 이렇게 해서 뭐 열심히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 팀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네. 교육청과 소통하면서
0: 네.
1: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송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남중에 그 젖줄이라고 할까요?
1: 예,
0: 거기서부터
1: 예.
0: 이제 성장을 해서 진학을 맞습니다. 하고 서해 초등학교도 그렇고 서일 초등학교도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남중하고 여중의 경우는 어떤지요?
1: 남중하고 여중이요?
0: 네네.
1: 중등부요 중등부.
0: 네네네.
1: 중등부는 전주에는 남중
0: 네.
1: 그리고 기전중학교.
0: 네.
1: 여자부는 기전중학교가 있고요.
0: 네.
1: 군산에는 군산중학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0: 네네. 군산중학교가 군산고등학교 농구
1: 예,
0: 팀을
1: 맞습니다.
0: 지원하잖아요.
1: 예, 예.
0: 그
1: 연계학교입니다.
0: 네. 요즘 군산고등학교하고 군산중학교가 조금 농구가 좋은 뉴스가 안 나와요. 성적 재패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게.
1: 거기도 사실은 이제 협회 군산시 농구협회 차원에서
0: 네.
1: 많은 지원들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0: 네.
1: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0: 네.
1: 사실 협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군산 같은 경우에도
0: 네.
1: 농구협회장이 바뀌면서
0: 네.
1: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0: 네.
1: 시간적으로 조금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0: 알겠습니다.
1: 초등부에서는 이번에 전국체전 소년체전은 전국소년체전은 군산에 있는 서해초가 출전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예. 네네, 앞으로 좀 좋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보다도 그 실력이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전주고등학교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고등부는 근황이 어떻습니까?
1: 고등부는 고등부를 지도하고 있는 윤병학 코치라고
0: 네.
1: 프로농구 선수 출신 전주고등학교 목요
0: 네네.
1: 출신이고
0: 네네. 네네.
1: 그 코치님의 지도하에 매년 성적을 내는 것 같습니다.
0: 남중 말씀하시는 건가요?
1: 전주고등학교.
0: 아, 전주고등학교. 네, 네, 네.
1: 지금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전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전국 4강에 들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전주고등학교가 전국 체육대회에서 연속 3년 우승을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농구 역사에 한 획을 그리고 있는데 그 좀 알고 계시면 몇 가지 소개 좀 해 주시죠.
1: 뭐, 이 점은 워낙 뭐 회자가 된 그러한 사건이어가지고요.
0: 네.
1: 뭐 아마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전국체전에서 80회, 81회, 82회 3연속 연속 금메달을 땄었고요.
0: 네.
1: 그때 주역이 아까 그 전주고등학교에 있는 윤병학 코치가 이때 이 주역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전주 남중에 있는 김학섭
0: 네.
1: 코치님도 여기에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0: 네.
1: 이러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결과를 만들어낸 명문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이때부터 발판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도내 성인 클럽이 37개 팀, B클럽이 18개 팀, 유소년 클럽이 10개 팀이나 있어요. 상당히 많은 건데. 협회는 아무래도 협회가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 저희 협회에서는 그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서
0: 네.
1: 이러한 클럽 팀의 그러한 농구를 하고 싶어하는 만족도를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대외로 네.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타도의 클럽 수,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의 클럽 수를 좀 한다면 어떻게 비슷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많은가요?
1: 지금 그거는 이제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0: 네.
1: 많은 지역은 좀 많이 있고요.
0: 네.
1: 또 없는 지역은 또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한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이제 클럽 활동 중에서 이제 3대3 농구가 활성화가 돼서 이번 그 아시아를 제패하면서 좀 그렇게 변하는 그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회장님이 좀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관심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거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장소가 그 3대3 동부 장소가 아까 말씀드린 특별히 만들어지고 또 철거하고 네. 뭐 이렇게 행사에 따라서 그러는데 훈련장 인수가 아무래도 부족해서 그 청소년들이 농구를 하는데도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접근성이나 이런 데가 좋은 장소가 네. 매우 중요한데요.
0: 네.
1: 이러한 부분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0: 네.
1: 뭐 기관이나 그리고 타 뭐 체육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조해서 최대한 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농구협회 회장님으로서 나오셨는데 이제 도민과 농구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1: 예. 예. 전북 농구를 사랑해 주시는 도민과 많은 농구인들께 뭐 매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구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스포츠입니다. 저희 농구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수와 지도자, 동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네. 만들겠습니다.
0: 네네.
1: 어린 선수들이 꿈을 키우고 성인들은 생활 속에서 농구를 즐기며 전북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전국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 농구협회의 목표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앞으로 전북 농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동엽 회장님이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학원도 운영하시고 또 이 농구협회 일을 하시면서 어떤 면에서 공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네네.
0: 기타에도 뭐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나 앞으로 기대를 하겠고요.
1: 예, 네네. 감사합니다.
0: 네. 아무쪼록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전북특별자치도 농구협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앞으로도 기대하고요. 좋은 성적이 나오면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예. 종종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부 듣고 계십니다. 유튜브 방송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튜브 열어보시면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부 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프로야구 소식부터 저 들어가겠습니다.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네. 27년도 그러니까 2027 KBO 신인 드래프트가 마감을 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제가 이겼습니다.
1: 네. 본부장님 시간 되시죠?
0: 오늘 점심 그 난 잊어버리고 있었네. 지금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아, 오늘 점심을 네. 어떻게 할까 했는데 잘 됐네. 저 직원님들도 다 가시라고. 근데요. 직원님 한 분 계세요. 네. 본부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 드래프트에서 투수를 뽑느냐 네. 야수를 뽑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내기를 네. 했는데 저는 야수다. 그런데 네. 사실은 우리 감독님도 야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먼저 찍어버리는 바람에
1: 참 이번엔 좀 이례적이었죠.
0: 그렇죠. 네. 네네. 자, 그 우선 11명의 선수를 지명했는데 네. 결과는 어떻습니까?
1: 이번 기아 드래프트를 보면 네네. 김도영 이후까지 생각한 드래프였다 네. 이렇게 보고요. 특히 1라운드 전체 3순위에서 이우민 선수를 선택을 했죠.
0: 네.
1: 단순히 현재 전력이 아니라 네. 기아의 앞으로 5년, 10년까지 생각한 선택이라는 느낌이 네. 강하게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역시 그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투수보다도 그 1라운드에 뽑힌 이호민 경남고등학교 학생인데 이 선수의 체격이나 그다음에 성적을 기록을 보면 탐을 안 낼 수가 없어요.
1: 그렇습니다. 네. 이호민 선수는 186cm에 94kg에 우타 거포 내야수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1루수를 하다가 올해부터 3루수로 전향을 했는데 네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장타력과 컨택트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팀 4번 타자로 뛰었거든요.
0: 네.
1: 7타점 네. 그리고 5득점을 기록하면서 우승의 기여를 크게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단순히 홈런만 기대하는 거포라기보다는 강하게 치면서 정확하게 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을 눈여겨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0: 이제 여기에는 이호민 선수를 뽑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1: 네네.
0: 김도영 선수가 지금까지 하는 기록이나 이런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일본 야구나 메이저리그 쪽에서 손을 뻗을 것이다. 특히
1: 그렇죠. 네.
0: 아시안 경기 대회에서 우승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어젯밤에 이겨서.
1: 네네, 네네.
0: 그러면 김도영 선수는 군대가 면제가 된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렇다면 외국에서 저는 이 뉴스 나가자마자 바로 오늘부터 연락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 네.
0: 그래서 기아는 이호민이라는 야수 내야수를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인데.
1: 그렇죠. 저도 그런 상당히 그게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0: 네.
1: 기아가 앞으로 김도영을 유격수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3루에 새로운 경쟁자가 필요하게 되고
0: 네.
1: 그리고 김도영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무대를 바라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0: 네, 네.
1: 기아 입장에서는 그 이후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0: 네, 네.
1: 그런 상황에서 이호민이라는 우타 거포 내야수를 데려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물론 프로에서는 고교 때와 다른 야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0: 네.
1: 3루 수비 적응과 타격 적응이 관건이기도 합니다.
0: 네네. 근데 저 3라운드에서 노민혁 선수를 뽑았는데 이 선수는 또 청룡기에서 뭔 상을 받아도 오관왕입니까?
1: 네.
0: 아, 그렇게 선수 재밌는
1: 없어요? 선수죠. 네.
0: 아니, 네. 그렇게 선수가 없어요? 네. 야, 이렇게 몰빵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1: 이 선수가 청룡기에서 5개 부분

0: 능력은 스피드와 기동력까지 갖춘 내야자원이라는 점이 서로 다른 색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내년에 기대가 되는데요. 벌써부터. 자, 투수가 2라운드에 곽병진 그리고 4라운드에 이종구를 뽑았어요.
0: 네네. 네. 이 부분도 기아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1: 네.
0: 곽병진은 191cm, 95kg의 우완 투수이고요.
1: 네.
0: 140kg 후반대 빠른 분공과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대졸 선수이기 때문에 고졸 선수보다 프로 적응 기간을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요. 4라운드 이정걸 선수는 역시 우완 투수인데 두 선수 모두 당장 1군에서 도전할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네네.
0: 기아가 최근 몇 년 동안 불펜 문제를 계속 고민해왔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우완 자원을 확보한 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제 드래프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색깔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0: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
1: 네.
0: 첫째 상위 라운드에서 즉시 전력감 내야 자원을 확보했다.
1: 네.
0: 둘째는 우완 투수는 즉시 전력감과 미래 자원을 나눠 가져왔다. 그리고 셋째는 포수 5라운드 김선빈, 11라운드 유재민 두 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1: 네.
0: 결국 특정 포지션 하나만 몰아준 게 아니라
1: 네.
0: 현재 기아의 전력과 미래 세대의 균형을 맞춘 드래프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드래프트에서 재미있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0: 네, 네, 네.
1: 김선빈, 제2의 김선빈인데.
0: 네, 맞습니다.
1: 아, 세상에 그 인연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0: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1: 너무
0: 단순한 동명이인이 아니죠.
1: 그러니까.
0: 네, 현재 기아의 김선빈 선수와 이름 한자도 똑같고
1: 네네.
0: 생일도 12월 18일도 같습니다.
1: 그러니까.
0: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1: 네네. 네,
0: 현재 김선빈 선수가 200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43순위로 기아 입단을 했는데
1: 네.
0: 이번에 들어온 광주일고 포수 김선빈도 전체 43순위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야구가 만들어준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이걸 만들 수도 없고.
0: 그러게요.
1: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인연이 있냐고요. 김선빈, 현재 있는 김선빈 형이 이 선수를 특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0: 그렇죠. 그게 또 재밌는 부분이죠.
1: 그런 동생이, 그런 후배가 온다는 것은 네. 본인도 놓아줘서는 안 돼요.
0: 이제 그 훈련이나 네. 이제 그 같이 운동장에서 생활하면서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어렸을 때부터 선배 김선빈 선수를 그렇게 동경했다고요?
0: 네. 똑같은 이름으로 같은 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1: 네. 네,
0: 더구나 광주일고 출신이잖아요.
1: 네,
0: 지역 야구를 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기아 유니폼을 입는 것 자체가 꿈일 텐데
1: 네네.
0: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1: 네.
0: 이제부터는 김선빈 선수의 이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1: 네.
0: 자기만의 김선빈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이제 드래프트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 전라북도 전주고등학교나 군산상고 출신 또는 다른 고등학교를 나온
0: 네네.
1: 선수들이 드래프트에서 선정이 됐죠?
0: 네네.
1: 네.
0: 전북 지역 고교 출신 3명이
1: 네.
0: 프로 이번 2007년 프로에 지명을 받았는데
1: 네.
0: 전주구 투수 성재우 선수가 하나 5라운드 전체 49번째를 받았고요.
1: 네.
0: 인상구 투수 지민혁 선수가 기아의 그라운드 83번째 지명을 받았고
1: 네.
0: 그리고 군산 상일고 투수 방재상 선수가 SSG 11라운드 108번째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세 선수 모두 투수라는 것이 눈에 띄네요.
1: 네. 그리고 뭐 지난해도 전주구 출신이 5명이 배출이 돼가지고 1라운드에 뭐 선택이 됐었는데
0: 네, 전주구 대박이 난
1: 작년에 그랬었죠.
0: 네, 작년에 대박이었죠.
1: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군산 상고가 아니라 이제는 군산 상일고죠.
0: 네.
1: 군산 상일고에서 좋은 인재가 나오고 또 인상고에도 그런 선수가 나온다는 것은 아주 그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또 야구 얘기, 드래프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9월 23일 수요일에 두산과의 시즌 마지막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0: 네네. 정말 아쉬운 경기였죠.
1: 네.
0: 2대 2까지 팽팽하게 갔고
1: 네.
0: 기아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1: 네.
0: 그런데 결국 마지막 한 점을 두산이 가져갔습니다.
1: 네.
0: 저는 이날 경기를 9회 끝내기 안타를 맞아서 졌다기보다는
1: 네.
0: 팽팽한 경기에서 먼저 승부를 결정짓지 못

0: 못한 게 아쉬웠던 경기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네일하고 올러 선수가 작년에는 상당히 좀 애를 타게 만들었는데 올해는 아주 이 두 선수들이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경기에서 이제 올러가 또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였단
0: 네,
1: 말이에요.
0: 그렇습니다. 네, 올러는 이날 6이닝 2실점 네.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이런 평평한 경기에서는 선발 6이닝을 던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 그렇죠.
0: 이날도 올러는 승훈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1: 네.
0: 잘 던졌는데 승리를 못 챙겼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1: 네.
0: 최근에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포스트 시즌을 생각하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아가 그 당일 경기 때 아쉬운 부분이 있었겠죠?
0: 네, 저는 7회 이후 공격을 꼽겠습니다.
1: 네.
0: 2대 2 된 순간부터 한 점 싸움이었거든요.
1: 네.
0: 이런 경기에서 상대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한 점을 만들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아가 그 한 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1: 네.
0: 결국 마지막에 두산에게 한 방을 맞았습니다.
1: 네.
0: 야구에서 이런 경기를 흔히 한 점의 무게가 가장 굉장히 큰 경기라고 하죠.
1: 자, 그런데 마지막 9회가 굉장히 아쉬웠는데 1위 선수가 말이죠. 사실 제가 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위 선수에 대해서 마운드에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얘기를 가급적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1위 선수도 유튜브로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데 따니까 또 뭔가 또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0: 저는 이날 경기 한 경기만 놓고 이의를 평가를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1: 네네.
0: 이의가 마무리로 자리 잡으면서 불펜도 많이 안정이 됐었잖아요.
1: 그렇죠.
0: 예, 특히 7월부터 보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1: 네.
0: 다만 아직 안성형 마무리는 아니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수만의 원인이 아니고 그날 경기는 이제 9회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 있다면은 1루 주자를 신경 쓰지 않고 타자하고만 그냥 계속 투수와 포수가 했단 말이에요.
0: 맞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1: 아, 그래요?
0: 네. 그 장면이 좀 아쉬웠어요. 네. 2사 1루 안재석 타석에서 투수와 포수가 타자에게 너무 집중을 했습니다. 그 타자만 잡으면 끝나는 거니까.
1: 그러니까, 네.
0: 그 사이 강승화 2루를 너무 편하게 도루를 했죠. 이의리가 이중 키킹을 하면서 구위와 제구가 좋아진 건 분명히 장점인데
1: 네.
0: 반대로 폼이 커지면서 주자 견제에 조금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무리 투수는 타자만 보면 안 됩니다.
1: 네.
0: 주자까지 같이 묶어 놓아야 하고요.
1: 네.
0: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수 있었다.
1: 네.
0: 그죠?
1: 네.
0: 주자 도루하지 않았으시 앉아서 끝내기로는 끝나지 않을 상황이었거든요.
1: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그 안재석과의 승부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0: 그렇죠. 안재석이 경기 후에 최근 안타는 나오지만 빠른 공 대처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2사 2루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1: 네.
0: 이의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150km대 빠른 공으로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1: 네네.
0: 결국 슬라이더가 한가운데로 몰리면서 공을 안재석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1: 네네. 그러니까 이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투수, 특히 150km를 던지는 투수들은 결정구를 변화구를 주지 말고 강속구로 대결을 해라.
0: 그렇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이의리 선수가 보면
1: 네.
0: 제구가 그 포심 페스트볼이 될 때가 있고
1: 네.
0: 슬라이더가 제구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1: 네네.
0: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위해서 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1: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자 플레이 이런 부분들이나 네네. 결정구 이제 마지막 위닝샷을 던질 때
0: 네.
1: 어때 벤치에서 코치들이 지켜보면서 포수에게 어떤 사인을 안 주나요?
0: 줄 수도 있고
1: 네.
0: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 그거는
0: 선수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1: 그러니까 견제구를 던지지 않는 걸 때도 저도 그때 이제 시청을 했는데 왜 1루수를 견제 안 하지? 그리고 이의리 선수가 컨트롤이 안 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조금 불안할 때. 그러면 1루 쪽에 한두 개 던지면서.
0: 그거는 투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을 하면
1: 네.
0: 주자를 신경을 쓰다 보면 제구가 더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1: 네네.
0: 타자에 초집중한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또 저 투수 출신이시라서 투수를 또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2위가 이번 경기에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0: 저는 실패라기보다는 숙제를 남긴 경기라고 보고요. 네. 이의리는 이미 150km대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자완 마무리 투수입니다. 네. 기아 입장에서는 큰 자산이고요. 네.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네. 타자를 잡는 능력뿐만 아니라 주자를 묶는 능력까지 갖춰야 되고요. 네. 그날은 그 부분이 너무 부족했고 네. 하지만 마무리 투수가 시즌 내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번 경험을 통해서 9회에는 타자와 주자를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배운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드디어 이제 라이벌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네. LG와 이제 12차전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네네. 지난 토요일입니다.
0: 네. 상대 전적이 5승 7패. 네. 저희가 5승.
1: 그래야 맨 저쪽이. 그러니까 저기 그만큼 승률이 낮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LG한테. 네. 네네. 네네. 자, 그러면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0: 이날은 기아가 반드시 잡아야 할 경기를 제대로 잡아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내일이 6이닝 무실점으로 LG 타선을 막아준 게 가장 컸고요. 네. 타선도 홈런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도루와 적시타 상대 폭투까지 활용하면서 필요한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특히 6회 3점을 추가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고요. 저는 이날 경기에서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내일의 선발로서의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줬다고 잡아줬다는 것이고 네. 다른 하나는 기아의 타선이 찬스에서 점수를 만들어내는 집중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선발 투수 내일이 또 아주 믿음직스럽게 6이닝 동안 5개 비안타, 1개 4사구, 6개 탈삼진 아주 기록이 화려합니다.
0: 네네. 이날 내일은 역시 에이스다운 투구를 보여줬죠. 네네. 92구로 6이닝을 책임을 졌고 네. 시즌 19번째 컬리 스타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특히 LG가 2회부터 꾸준히 안타를 만들어냈지만 네. 결정적인 순간마다 후속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였던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 최다였던 164와 3분의 1 이닝을 넘어서 네. 이날 169와 3분의 2이닝까지 소화를 했습니다. 네. 팀의 선발 로테이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상현, 조상우 잘 마무리했고 네. 그다음에 이리 선수도 약간 흔들리면서 곽도기 선수를 투입했단 말이에요. 이범호
0: 네네.
1: 감독이.
0: 네네.
1: 어때요? 잘한 겁니까? 곽도기로 바꾼 거.
0: 네. 저는 그 교체가 이날 경기의 또 다른 승부였다고 봅니다. 네. 5대1로 앞서고 있었지만 9회 1사 만루에서 한 병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값이나 기존 역할보다 지금 가장 확실하게 아웃카운트를 잡을 수 있는 투수를 선택한 거죠. 네. 곽도기가 참 정말 침착하게 잘 던져줬습니다. 네네. 신민재를 상대로 바깥쪽으로 빠지는 투심을 스트라이크 존에서 넣어서 누킹 삼진을 잡았고 네. 박혜민은 커터로 중견수 뜬공을 유도를 했습니다.
1: 네네. 그 이제 기아가 곽도기 선수를 많이 지금 이희디 선수가 조금 흔들린다면은 곽도기를 많이 투입을 했거든요.
0: 네네.
1: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예 이희디 선수를 더 8회나 7회 쪽으로 더 내리고 곽도기 선수를 마무리로 아예 고정시키면 어떨까? 그냥 저희 생각인데.
0: 충분히 곽도규 선수도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는데 네. 물론 이의리의 구위와 잠재력도 중요합니다. 네. 다만 경기 막판에 역할보다 결과가 우선이거든요. 네. 이의리의 안정감을 되찾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이날처럼 위기가 왔을 때 곽도규 같은 확실한 대안이 있다는 건 기아의 큰 힘이 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제 경기로 이제 이겼고, 네네. 어제 경기가 LG와하고 이제 두 번째 경기인데, 5회 무사 1-3루, 그 다음에 LG가 추가 득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하늘에서 그냥 복을 주셨단 말이지, 한테.
0: 네. 사실 경기 흐름만 놓고 보면 LG가 많이 유리했죠.
1: 네네.
0: 2대0으로 네. 앞서고 있었고 네. 5회 초 무사 1-3루라는 추가 득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경기가 노게임으로 끝나면서 기아는 패배를 면했고 네. LG와 격차도 두 경기로 유지를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토, 일, 월 세 경기하고 어제 못한 경기 네 경기가 운명이 걸려 있어요. 여기서 이겨야만이 3위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0: 네네네.
1: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네. 우리가 또 아시안 게임 결승전 얘기 짧게 좀 하죠.
0: 네네. 네.
1: 자, 일본하고 1차전에서 이제 지니까 뭐 실업팀한테도 지느냐 그러는데 우리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나이가 23세 이하잖아요.
0: 그렇죠.
1: 어려요. 프로야구 뽑았지만 고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막 비판을 하던데 1차전에서 이제 그렇게 패배를 하고 과연 결승전에서 우리는 이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0: 네.
1: 대만전.
0: 네. 일단 먼저 대만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날 우리 저 기아 선수가 대만전에서 박재현 선수가 결승 타점을 때렸잖아요.
1: 네.
0: 네. 0대0으로 앞선 2회 1사 만루에서 자익수 희생플라이를 쳤는데
1: 네.
0: 이 한 점이 결승점이 됐습니다.
1: 네.
0: 저는 결과도 좋았지만 그 상황에서 보여준 박재현의 생각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박재현 선수가 풀베이스로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띄워서 희생플라이를 주면서 3주자가 홈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선취점이 됐단 말이에요.
0: 네네, 맞습니다.
1: 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김도영 선수가 이제 결승에서
0: 네네.
1: 정말 이승엽의 제2의 이승엽답게 기가 막힌 안타를 강습 안타 쳤단
0: 네,
1: 말이에요.
0: 맞습니다.
1: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시고.
0: 네. 김도영 이번 대회 내내 타격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결승전에서도 삼진을 두 번을 당했죠.
1: 네.
0: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해냈습니다.
1: 네. 네
0: 1대1로 맞선 8회 2사 1-3루에서 3루 강습 안타를 때려내면서 결승 타점을 올렸습니다.
1: 네, 네.
0: 이후 문병영의 추가 적시타로가 나오면서 한국이 네. 3대 1로 승리를 했고요. 한마디로 박재현이 금메달의 문을 열었고 김동희 금메달을 잠물쇠를 잠근 채운
1: 네.
0: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중요한 두 경기.
0: 네네.
1: 우리 기아 타이거즈의 아들들이
0: 네네.
1: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박재현 선수 화이팅. 김도영 선수 더더 화이팅. 이 이승엽 선수가 그 저기 베이징 올림픽에서
0: 네네.
1: 준결승의 8회 말에 말이죠.
0: 네네.
1: 그 홈런 역전 홈런 쳐가지고
0: 준결승전이었죠.
1: 아 그렇죠. 아, 준결승.
0: 네네.
1: 그래가지고 이제 우승했는데
0: 네.
1: 그때 이승엽 선수가 역적이 되다가 네네. 홈런 한 방으로 끝났잖아요.
0: 맞습니다. 네, 결승전에서도 홈런을 쳤죠.
1: 그렇죠, 네네. 그렇죠. 아무튼 이런 스타들은 스타답게 야구 경기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할게요.
0: 네.
1: 밥 먹으러 가야 돼, 우리.
0: 가시죠.
1: 저, 본부장님, 곱빼기로 먹자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다음 주는 우리 좀 쉽시다.
0: 아, 쉬는 날입니까?
1: 네. 네. 저 본부장님이 한 주 쉬래요. 자, 한 주 걸르고, 우리도 청취자 여러분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차를 타고 무심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거나 스마트폰 음악 앱을 켤 때에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 이제 정말 계절이 바뀌었구나. 카페에 갔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잔잔하게 들려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아, 이제 정말 가을이 오고 있구나. 가을이 되었구나. 며칠 전 차를 타고 가다가 차의 창을 열었는데요. 창 밖으로 밀려드는 공기가요. 여름날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끈적하고 무거웠던 열기는 자취를 감추고요. 코끝을 시원하게 만드는 서늘하고 청량한 바람이 차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요. 평소에 차 안에서 즐겨 듣던 신나고 빠른 팝 음악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계절을 맞이하는 마음의 속도와 차 안에서 듣던 음악의 소리가 엇나가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요. 이어폰 볼륨을 줄이고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음악도 듣지만 라디오도 자주 듣거든요. 라디오 주파수를 돌려서 조금 더 느리고 발라드스러운 음악을 찾았습니다. 요즘은 발라드도 좋고요. R&B도 좋더라고요. 아마 그런 계절, 발라드스럽고 R&B스러운 계절인 겁니다. 상송이나 포크송도 좋겠네요. 잔잔한 피아노 연주곡이나 창밖의 가을 풍경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렇게 계절과 잘 어울리는 음악들, 담담한 상송일 수도 있고요. 포크송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발라드와 R&B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처음엔 라디오 주파수를 돌려 라디오로 듣다가요. 라디오를 끄고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열었는데요. 가을과 관련한 가을 느낌의 발라드를 모아놓은 리스트들이 요즘 눈에 많이 띕니다. 계절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을 감성 가득한 리스트 곡목을 쭉 훑어보고요. 마음에 들어오는 리스트 하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을 감성으로 배경음악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요. 매일같이 지나가던, 특히 출퇴근 시간 말입니다. 꽉 막힌 도로의 풍경이 답답했었는데 음악을, 가을과 잘 어울리는 음악을 편안한 마음으로 듣다 보니까 마치 그러한 풍경들도 여유롭게 다가왔습니다. 음악이 가을가을 하니까요. 마음도 가을가을해져서인지요. 밖의 풍경도 가을가을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밖에 보이는 나무에도 조금씩 가을의 물이, 단풍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상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그대로이고요. 뭐 계절이 바뀐다고 일이 확 저는 바뀌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요. 가을이 시작하고 있지만 기존에 해야 됐던 일도 그대로 하고 있고요. 하루의 시간이 흐르는 건 그대로인데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배경이 깔리는 음악을 슬며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요. 지루하고 팍팍했던 하루의 결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름의 요란한 매미소리가 잦아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는요, 지금은요, 일상 속에서 그리고 마음 속에서 어떤 음악을 틀어놓으면 좋을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칸도입니다. 살다 보면요. 일상을 지나다 보면요. 눈과 코보다 귀가 먼저 계절의 변화를 알아챌 때가 있습니다. 한여름밤에 얼마 전이었죠. 그런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네요. 계절적으로 보면 제 마음속에는 8월까지가 여름이고 9월부터 10월, 11월까지가 가을이거든요. 12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가 겨울이고요. 그리고 3월이 되면 봄이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가을도 가을이 석 달이라면 3개월이라면 1개월이 지나고 있네요. 가을의 중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 가을의 변화처럼요. 알아챌 때가 있습니다. 한여름밤에 윙윙윙 하고 요란한 매미 소리가 그렇고요. 귓가를 때리던 빗소리, 특히 장마철 소나기요. 소나기 빗소리가 그렇고요. 이러한 여름의 소리가 물러간 자리에는 서늘한 밤공기 사이에 귀뚜라미 소리가 그 공간에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처럼 자연이 건네는 소리의 결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일상 속에서도 계절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플레이리스트의 버튼을 바꿔서 눌러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계절이 바뀌면요. 아무래도 청각보다는 저는 시각적인 변화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가로수 나무들을 보면 이제 나무에 단풍이 물들어가는 게 먼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단풍이 언제쯤 붉게 물들어가는지, 특히 관광지가 그러죠. 그리고 또 옷장의 두터운 외투를 언제 꺼내야 할지, 가을이 됐으니 제철 과일은 또 어떤 거였지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러다가 문득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요. 아, 이제 가을이구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풀벌레 소리가 가을의 배경음악인 셈인 겁니다. 보통 이제 여름이 지나려고 할 때부터 풀벌레 소리가 밤에는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데 9월을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은 한창이죠. 내가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던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다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거나 아니면 일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히 풀벌레 소리가 들렸을 건데 가을을 알리는 풀벌레 소리요.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나서는 오늘 저녁은 일부러라도 특히 밤에 풀벌레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도심의 한복판 거리보다는 아무래도 집들이 모여있는 곳들은 풀들도 있고 그래서 가로수 아래 풀들도 있죠. 때로는 아파트 단지에 공원처럼 꾸며놓은 곳들도 이제 뭐 풀이 아니면 잡초가 그런 것들을 풀벌레가 좋아하니까요. 오늘은 한번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가을의 소리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음악이죠. 조금은 상투적인 말이긴 하지만요. 깊어가는 가을의 문턱. 여름의 끝자락. 이런 멘트 저희 많이 쓰죠. 상투적이긴 하지만 지금이 가을의 문턱을 들어섰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깊어가는 가을의 문턱에서요. 일상 속 배경음악을 새롭게 바꾸어 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몇 개가 생각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생각나는 건요. 이른 아침 창문을 열 때 마주하는 아침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름에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을 열면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요. 하고 들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일찍 잠에서 깬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맴맴맴 매미 또는 쓰르라미 소리가 들리죠. 왠지 모르게 아침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마음이 조급해지게 하는 그런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가을 아침에는요.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갈 준비를 다 해서 집 밖으로 나가는 현관문을 열고 아니면 아파트 1층까지 내려와서 밖으로 딱 나설 때 그 느껴지는 신선한 공기가 있잖아요. 확실히 여름의 습한 공기와는 다릅니다. 상쾌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요. 물론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들리는 건 아니지만 자연의 소리가 어우러지는 찰나의 순간이 아닐까. 소리도 표현한다면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밤에 더 많이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아침에도 가끔 네, 일찍 일어나는 풀벌레 소리도 들을 수 있죠. 이게 가을을 맞이하면서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퇴근길에요. 자동차 안이나 버스 창가에서 흘러나오는 나만의 사색,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폰이나 아니면 뭐 MP3 플레이어 이런 곳에 리스트를 해놓죠. 그리고 계절이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봄에서 여름으로 바뀔 때는 좀 더 빠르고 신나는 음악을 많이 듣게 되고요. 지금처럼 날이 선선해지고 쌀쌀해지면 보통은 좀 발라드스러운 그런 느린 템포의 음악을 듣게 되는데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또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업무 하나하나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면 끊임없이 뭐 문자가 오는 알림 소리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는 길 상상 한번 해보시자고요. 집에 오는 길이고 어둑어둑해졌습니다. 해가 짧아져서 창밖은 이미 캄캄하고요. 가로등 불빛만 비추는 이 시간에요. 이때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켜거나 스마트폰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고를 때요. 여름날보다는 잔잔한 노래를 좀 많이 고르실 거예요. 네, 요즘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느린 템포 노래들이요. 이때는 정말 이어폰을 꽂을 수 있다고 하면 이어폰을 꽂고 그 음악을 틀어만나도 마음이 가을처럼 잔잔해집니다. 하루가 정리되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뭐 사람들이 지나갈 수도 있고 늦은 밤에는 그렇게 행인도 많지 않죠. 이럴 때는 뭔가 나만의 시간을 음악을 들으면서 만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상의 배경음악을 바꾼다는 것은요. 물론 풀벌레 소리나 가을 바람결의 소리처럼 계절이 변하면서 만나는 소리도 있지만요. 내가 좋아하는 폰이나 뭐 컴퓨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에서 뭔가 등록을 해놓은 네. 그런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요. 단순히 듣는 노래 장르를 바꾸는 그 이상으로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건요. 계절의 흐름에 맞춰서 마음의 속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 여러분은요. 요즘 즐겨 듣는 플레이리스트 어떤 거 있으세요? 혹시 방송 듣다가 기억나시면요. 댓글도 환영합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에이핑크 그 봄날 이 가을.

에이핑크 그 봄날 이 가을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36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35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내용은요, 3층 아파트의 3층 베란다 창가까지 자란 전나무 이야기, 초록나무 두 그루 이야기를 시작으로 나눠봤습니다. 밤길을 걷다가요, 문득 올려다본 창문에서는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앞에서는 초록나무가 서 있었고요, 두 그루였습니다. 그 3층 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런 창문과 나무의 그 거리가 부러웠습니다. 당연히 그 집에 사는 분들이 부러웠어요. 네. 3층 창문만 열면 바로 눈에 보이고요. 그 나무의 머리 부분이요. 손에 닿는 그 나무에 물도 주고 말도 걸고 싶었고요. 만약에 우리 집 창문을 열었는데 한 3층 정도에서 바로 그 유리창 앞까지 초록색 나무가 자라 있다면 머리를 이렇게 쓰담거나 물을 주기도 쉽고요. 때로는 말도 한번 걸어보고 싶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상상까지 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요, 그의 책에서 나무와 관련한 내용을 몇번 말하곤 했는데요. 나무에 관한 예찬이었습니다. 헤세의 말처럼요, 나무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조용히 말을 거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날 밤에 봤던 그 나무에 대한 생각이 더 오랫동안 머물기도 합니다. 요즘도 지날 때마다요, 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있는 다른 단지, 다른 동이죠. 네, 호수에 있는 그 3층 집 생각이 나면요. 그 노랗게 새어나오는 백열등이라고 추측되는 그 따뜻한 불빛과 초록 전나무 두 그루가 생각이 나면요. 일부러 그 근처에 가서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 나무 보려면요, 집으로 바로 오는 지름길이 아니고 살짝 아파트 단지를 돌아서 오긴 해야 합니다. 작은 나무가 시간의 터울만큼이나 지났던, 자랐던 그런 시간이죠. 아파트를 분양한 지 입주자에게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심었던 전나무는 키가 좀 작았겠죠. 근데 15년 동안 무럭무럭 자라서 3층의 유리창을 이제 막 넘어설 듯이 그 정도 자랐던 그런 시간 동안요. 그만큼의 시간 동안 나의 일상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나의 생각이나 상황은 또 얼마만큼 자랐을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들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방송이죠. 135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도 초록초록 초나 초록초록 초나무래요. 저도 초록초록 나무를 좋아라 합니다. 히읗. 제 프로필 이미지도 초록나무예요. 아마도 전나무 히읗히읗이지 않을까요? 가을 단풍도 예쁘지만 저는 사계절 내내 초록나무가 좋다고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그 너튜브에 그린소나무님이 글을 올려주실 때 보면 프로필에 이제 나무 모양의 이미지인데 맞습니다. 전나무로 추정되는 거기에 트리만 딱단 이미지면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해도 될 만한 그 초록나무죠. 기억납니다. 저도요, 물론 단풍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지만 이런 화초 종류로 보면 관엽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잎이 겨울에도 떨어지지 않고 사계절 내내 푸르른. 그러면 침엽수도 그렇긴 하죠. 잎끝이 뾰족한 침엽수요. 네, 침엽수보다는 보통 잎이 넓은 그런 녹색 나무들 관엽수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런 관엽수 초록나무를 좋아해서 예전에 사무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사무실 공간에 관엽수가 있는 그런 큰 화분들 사진을 올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올렸던가요? 안 올렸던가요? 확실히 SNS에는 올렸던 기억인데요. 만약에 기억나면 보이는 라디오 할때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런 초록나무가 좋더라고요. 네, 이어서 누씨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날도 선선해지고 귀뚜라미 소리가 참 좋아요. 만일 창을 열었는데 바로 앞에 나무가 있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면 참 판타스틱할 것 같아요. 가을이 깊어가네요. 방송 듣고 창 너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귀뚜라미 소리 오늘 앞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가을이 되다 보니까요. 풀벌레 소리요. 루시님, 풀벌레 소리 올 가을 들어서 들어보셨죠? 의식하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판타스틱도 이야기하고 귀뚜라미 소리와 창을 열었을 때 그 노란 불빛을 받은 3층까지 자란 그런 전나무 초록 여기에 풀벌레 소리까지 판타스틱 하시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만약에 내가 들었던가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면 오늘은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아니면 일찍 내가 집에 들어왔다 아니면 집에 오늘 종일 있었다 그러면 밤에 한번 선선한 산보도 할 겸 산책도 할 겸 밖으로 나오시면 가을 풀벌레 소리가 아마 가을가을 하면서 가득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밤에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요. 요즘은 정말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가 가득합니다. 특히 밤에 길을 걷고 있으면요. 아, 요즘 물론 살고 계시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 그 아파트에는 뭔가 이렇게 풀들이, 나무들이 있는 공간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가을 풀벌레 소리 정말 가득하고 좋습니다. 걷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보통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소리나 아니면 또 차 소리 같은 거 경적 소리 안 들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릴 정도로만 볼륨을 줄이고 가는데 그 풀벌레 소리가 워낙 크니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데도 풀벌레 소리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집에 거의 들어가는 길이면 일부러 이런 귀뚜라미 소리 듣고 싶어서 이어폰을 빼거나 아니면 음악을 딱 줄이고 끄고 갈 때가 많습니다. 도심 속에서도요. 가로수가 있으니까 가로수 아래 보면 보통 가로수 그 나무만 큰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조경으로 다른 나무들을 낮은 풀과 비슷한 나무를 심어놓거나 아니면 흙이 있으니까 잡초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밤에 길을 걷다 보면 그런 도심에서도 가끔 귀뚜라미 소리나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공원처럼 꾸며놓은 정원 공간이 많거든요.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 방송 내용, 지금 오늘 이제 지난주 방송에 대한 사연, 댓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내용과 관련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파트 정원에 있는 초록나무 두 그루가 창가에 가깝게 자랐다. 그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많다 보니까요. 쉽게 말하면 정원처럼 흙이 있는 공간이 많은 거예요. 아파트 안에.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요. 귀뚜라미와 풀벌레 소리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며칠 전에도요. 밤에 집에 들어가다가 늦은 밤이었는데요. 아마 자정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풀벌레 소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여름이 지날 무렵에는 한두 마리 소리가 작게 작게 울리다가 그치다가 했는데 이제는 막 여기저기에서 함께 소리가 들리니까 끊이지 않고 그 귀뚜라미 내지는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마치 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늦은 밤이니까요. 주변을 지나는 차들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행인들도 거의 없어서 이때다. 풀벌레 소리를 녹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폰을 꺼내서 녹음을 해봤습니다. 그 풀벌레 소리 녹음하고 싶어서 스마트폰으로 녹음 버튼을 똥 하고 눌렀는데 막 차 지나가는 소리, 사람 말하는 소리 들어가면 좀 방해가 되잖아요. 근데 늦은 밤이다 보니까 거의 그런 소리가 없어서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하다가요. 그래도 차 소리가 들리면 녹음을 멈췄다가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를 반복했습니다. 아시죠? 가을밤, 늦은 밤, 풀벌레 소리 자체가 좋아서 녹음하기도 했지만요. 라디오 책갈피 가족 여러분과 함께 듣기 위해서 녹음했습니다. 작년에도요. 작년 이맘때 정도에도 제가 한번 풀벌레 소리를 밤에 녹음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너무 짧게 들었거든요.
이번엔 좀더길게듣겠습니다한1분30초정도되는데요한번함께귀기울여들어보시게요하던일잠시멈추실수있으시면멈추시고요잠시들어보셔도좋겠습니다눈을감고요감을수있으면요네운전하거나 내지는직장에서일하는데눈을감고계시면오해받을수도있어요조는줄알고 그러니까눈을감을수있는상황이면눈을감으시고아니면하시던일을계속하지만마음을조금가라앉히시고지금은늦갈밤이다라고상상떠올려보시면서귀뚜라미소리풀벌레소리들어보셔도좋을것같습니다귀뚜라미소리 ASMR 이네요들어볼게요

귀뚜라미 소리, 귀뚜라미 ASMR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직접 녹음한 거예요, 며칠 전에. 노래 듣고 올게요. 잔나비, 갈밤에 든 생각.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듣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노래 듣기 전에요. 귀뚜라미 소리 들으셨죠? 한 1분 30초 정도. 네, 가을밤에 제가 직접 녹음한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 ASMR도 듣고 오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마 평소에 근간에 밤에 귀뚜라미 소리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그래도 들어보셨지만 이건 또 다른 동네에 사는 귀뚜라미하고 풀벌레잖아요. 내가 듣던 소리와 같은가 생각을 떠올려보면서 들으신 분도 있겠고, 분명히 풀벌레 소리는 이제 밤에 여기저기 들렸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생각에 잠겨 있어서 풀벌레 소리 눈치채지 못하신 분들은 아, 풀벌레 소리 좋다, 가을이구나 라고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일부러 제가 마음의 힐링이 좀 되시라고요. 한 1분 30초 정도 들려드렸습니다. 작년에는 한 15초? 이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풀벌레가 한 마리가 아니었고요. 여러 마리의 풀벌레 소리가 섞여 있었는데요.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라고 하면 보통은 귀똘귀똘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의성어죠. 그런데 이 의성어라는 것이요, 실제로는 그 소리가 더 다양한데 이 의성어 표현으로 인해서 다른 소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딱 그 귀뚤귀뚤만 생각나고 또 귀뚜라미 외에 다양한 풀벌레가 있을 건데, 네, 거기에 갇혀 있는 소리가 귀뚤로만 갇혀 있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 밤에 귀뚜라미 소리를 듣거나 조금 전에 쭉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그런 의성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네, 실은 귀뚜라미 소리도 귀뚤귀뚤은 정확하게는 아니죠. 네, 그와 비슷하게 흉내를 낸 표현이고요. 귀뚤귀뚤도 있지만 찌르르와 비슷한 소리도 있었고요. 여러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를 녹음한 아파트 단지 정원에 풀도 많아서요. 나무도 많고요. 풀벌레가 살기에 적당한 조건인가 봐요. 네, 여름에는 그 근처에 모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모기는 가끔 있긴 한데, 뭐 보인다기보다는 그 앞에를 천천히 걸어가거나 벤치에 앉아서 바람 쐬고 있으면 요즘도 가끔 물더라고요. 근데 모기는 이제 거의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아파트에서는 없어진 것 같고, 그 공간과 자리를 풀벌레가 채워가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밤에요, 집에 들어가는 길이면요, 아파트 한편에서 보통 아파트들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8동까지인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큰 단지인데, 뭐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나무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텀을 두고 정말 정원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 근처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더 가득합니다. 자연의 소리죠. 저는 밤에 잠이 안올 때요, 평소에 너튜브로 자연의 소리를 찾아서 듣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빗소리, 바람소리, 풍경에 딸랑딸랑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지금처럼 가을에 들리는 풀벌레 소리도 듣는데, 마음을 가장 평온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풀벌레 소리가요. 그리고 가을이라는 계절이 감성적이 되기 쉬운데요, 센티해질 때가 많죠. 이런 때, 더구나 늦은 밤에 길을 혼자 걷다가 들리는 풀벌레 소리는 참 좋습니다. 네. 참 좋다고 하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감정과 감성, 감정도 있겠고 감성도 들어갈 것 같아요. 또그 시기에,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뭐 기분 좋았던 날, 아니면 좀 속상했던 날, 아니면 뭔가 우울했던, 울적했던 날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풀벌레 소리를 들어도요. 근데 그게 하루를 마감하는 늦은 저녁에 들을 때면 아무래도 뭔가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가을스러운 느낌이 들 거라는, 보통은요. 그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저는 참 좋습니다 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요. 늦은 밤에, 그러고 보니까 제가 늦은 밤에 찍은 사진이나 들리는 소리나 그런 게 많네요. 제가 뭐 특별히 야행성은 아닌데, 물론 잠도 늦게 잡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출장을 가거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복귀할 때가 늦은 시간이 많다 보니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하는 이야기들도 밤에 이루어지는, 밤에 본 풍경이나 상황들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밤에 사람들이 감성적이 되는데, 그 생각들을 원고로 표현하고
방송 중에서도 나누고 있습니다. 자정 넘어서 들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지난 방송의 사례도요. 늦은 밤에 집에 들어가다가 본 거였잖아요. 아파트 3층, 어느 한 집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앞에 있던 3층 어느 집의 창문까지 자란 초록색 전나무 이야기였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참 감성적이고 따뜻한데요. 여기에 가을 풀벌레 소리까지 더해지면 정말 입니다. 실제로요, 그 창문까지 전나무가 자라 있던 것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여서 지금 실제로 그 풍경과 지금 본다고 하면 멀리서 조금 전 풀벌레 소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35회 방송에 남겨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연 이어갈게요. 아, 혹시 지난 방송 듣지 못하신 분들은요, 지난 방송 책갈피 방송

역시 칸도님은 감성맨이십니다. 저였다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분명 나무를 잘랐을 겁니다. 히읗 히읗. 방송 들어보니 창문 열었을 때 나무가 보이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자연 속에 있는 기분일 테지요. 히읗 히읗이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V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저도 자주 보는 게그 자연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자연인들도 거의 공통적으로 도시에서 정말 찌들어가게 살다가 이런 자연 환경에 오면서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몸으로나 건강을 찾았다라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는 늘 자연을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 마음 한편에는 그리고 머리 기억 속의 한편으로는 거슬러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서 선사시대 석기시대로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자연과 숲풀과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그 DNA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다가도 그런 자연을 떠올리거나 만나게 되면, 그런 초록나무를 만나게 되면, 풀벌레 소리를 들으게 되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겠구나 라고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은요, 보이는 라디오에 올려주신 사진 보니까요, 칸도님의 그날 밤 마음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참 따뜻한 장면의 사진이었어요. 실제로 늦은 밤의 감성으로 보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저도 그 아파트 집 주인이 부럽네요. 웃는 이모티콘. 그런데요, 정말 그집 주인이 나무를 자르지 말라고 했을지 궁금, 궁금. 이라고 남겨주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난주 방송에서 언뜻 정말 만일 이 3층에 사는 전나무 창가를 간직한 소유한 그 집주인분이 관리사무소에 나무를 이렇게 조경 벨 때, 나무를 벨 때, 우리 집이 나무는 베지 말아요. 라고 정말 말씀하셨다면,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뭐, 그러실 수도 있고요. 아마도 보통, 저는 그리고 지금 책카페 가족분들과 그 늦은 밤에 본 3층 아파트에서 노란 불이 새어나오고 밖으로, 그리고 밖에 초록색 나무, 전나무가 창가까지 올라와 있는 풍경이 너무 좋다,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말씀을 나누지만, 정작, 막상, 그 집주인은 전혀 지금 신경 안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나가서, 저 나무를 베어야 할 텐데, 빨리, 그럴 수도 있어요. 제발, 그 나무는 계속, 만약에 지금 무관심, 무신경이라고 하시면, 계속 무관심, 무신경으로 일관하셔서, 오래오래 그 나무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몽실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몇달 전에 저도 우리 나무 친구들 자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3층인데요. 저희 집 거실 앞에 바로 있는 나무 두 그루의 키가 저희 집과 같아서 나무의 머리가 눈에 보여요. 한 그루는 거실에, 또한 그루는 안방 창문으로 보이는데요. 안방에는 거의 잘 때만 있어서요. 아침 햇살에 비춰진 나뭇잎들을 볼 때가 참 예뻐요. 거실 앞에 있는 나무는 아침, 정오, 저녁, 밤까지 집에 있을 때는 거의 하루 종일 함께하는 저의 친구예요. 아침에 커튼을 열 때마다 친구야 안녕 하고 인사하고요. 하루를 지내면서 수시로 바라보는데요. 나뭇잎들이 어쩜 그리 윤기가 흐르는지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황홀합니다. 나뭇잎을 쓰다듬을 수 있는 거리처럼 보이기는 한데요. 실제로는 몇십 센티미터 조금 더 거리가 있어서 쓰다듬을 수는 없어요. 만나고 바라보고 인사 나누니 종일 기분이 참 좋아져요.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나무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직은 나무 친구,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함이에요. 아직은 낮에 뜨거운 햇살에 덥지만요. 참 좋은 계절이네요. 이렇게 좋은 계절 충분히 즐기시는 진행자님과 청취자님들이시길 원해요. 라고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글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언뜻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할때 말씀드렸는데요. 세연님이 예전에 올려주신 글을 보면 이제 아파트에 사시기는 하는데 아파트 문을 열면 그 앞에 산과 관련된 풍경들이 보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

도심의 끝부분, 뭐 끝부분이 아니어도 도심 안에서도 저희가 동산이나 산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창문을 열면 산 쪽으로 돼 있는 집들은 남향이나 동향이나 그러면 산 풍경이 보이잖아요. 세연님이 그런 공간에 계시다고 해서 지난주에도 언뜻 부럽다. 나무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확 트인 시야와 파란 하늘과 풍경이 보이는 초록 풍경이 보이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산의 색깔, 컬러도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색으로도 계절을 만나실 텐데요. 그것만으로도 부러웠는데 마침 집 앞에 또 나무가 두 그루가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무가 있다고 하시네요. 부럽습니다. 그 손이 닿는 거리보다는 조금 멀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창을 열면 나무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풍경만 상상해도 좋네요. 나무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반려식물이죠. 이름 지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불렀을 때 김춘수의 꽃과 관련된 시도 있잖아요.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근무하던 사무실에 열대어를 제가 함께한 적이 있거든요. 키운 적이 있는데 삼각 플래티라고 해서 정말 조그맣고 엄지 손가락만 해서 좀 통통해요. 귀엽습니다. 뒤뚱뒤뚱뒤뚱 이렇게 헤엄치는데 다섯 마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 지어줬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아니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다 똑같이 빨간 녀석이구만. 그런데 제 눈에는 분명히 조금씩 다르거든요. 반려식물 그 나무에게도 이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름 지으시면요 나중에 사연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혜원, 찬바람이 불면.

박혜원 찬바람이 불면 듣고 오셨습니다. 원곡은 가수 김지연이었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35회 방송에 남겨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가을을 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제가 지금 가을을 타는 걸까요? 최근에 갑자기 불면증이 와서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뒤척이다가 자는 둥 마는 둥 아침에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 점점점점점점점 방송 잘 들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도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늦게 보통 집에 들어갈 때가 많다 보니 집에 가서 씻고 그리고 그날 좀 일 정리하고 컴퓨터 켠 다음에 그리고 다음 일정과 관련된 자료 준비하다 보면 뭐 불면증이 아니더라도 늦은 밤이 되거든요. 어떤 때는 새벽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우면 정말 피곤한데 잠이 안 올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서 그런지 않을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해서 요즘은 정말 꾹 참고 끊을 순 없고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루 두 잔을 넘기지 말자. 늦은 밤에는 너무 늦은 밤에는 마시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더운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요. 밤에 잘 때도 좀 선선해지잖아요. 밤에 잠 안 오시면 보통 따뜻하게 우유를 마시면 좋다라고 하는데 한번 그렇게도 해보시게요.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아, 좋아요. 그림 같은 집이네요. 놀라는 이모티콘인가요? 아니면 멋져요 이모티콘인가요? 눈 동그랗게, 입 동그랗게 한 이모티콘이네요. 저도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저도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이사 갈 수도 없고 히읗. 가을도 되었으니 작은 화분 몇 개 드려야겠어요. 그럼 화분의 초록이 나무를 대신할 수도 히읗. 화분만 사면 올해 모카 죽이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도전 성공하겠습니다. 히읗 히읗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좋아요. 네. 물론 이렇게 창문을 열었을 때 그 앞에 초록색 나무가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인 거지만 그리고 또 바로 앞에 나무는 아니더라도 뭐 회사야 일하는 직장이야 어쩔 수 없지만 물론 일하는 직장도 창을 열었는데 앞에 푸른 것들이 보이면 나무든 멀리 보이든 산이든 좋지만 보통 회사는 도심권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창문 열었을 때 잿빛 건물이 보일 텐데 보통 살고 있는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변에 나무가 있는 경우들이 그래도 더 있죠.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초록 나무가 보이면 좋긴 하지만 뭐 보인다고 해도 설령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집 안에 또 작은 초록이들을 키우는 것은 저의 경우는 물도 주고 바라보고 하면서 마음이 많이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화분 사면 올해 못 가고 죽인다고 하셨는데 대다수는 화분을 죽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론 이 화초가 화분에 담긴 화초가 해를 좋아하느냐, 하루 중 몇 시간 정도를 쬐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반 그늘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완전 그늘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어느 정도 햇살이 이제 필요하긴 하고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통풍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창을 열고 바람결에 조금 잎들이 나풀거리게 해주셔야 돼요. 바람이 없으면 이것도 나뭇잎이 말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가장 큰 이유는 과습입니다. 대다수의 화분에 심은 나무들이 죽은 이유는 그 나무가 물론 물을 많이 좋아하는 화초든 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화초든 과습 때문에 죽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잎이 초록색 잎이 노랗게 변하는데 촉촉하다. 이건 과습입니다. 100%. 그런데 잎이 막 황토색으로 말라 들어간다. 이건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안 줘서. 근데 대다수는 물이 지금 이미 화분 안에 흙 안에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습하기 때문에 물이 너무 과다해서 잎이 노랗게 변하거든요. 근데 잎이 노랗게 변하니까 우리의 마음의 심리상 물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물을 또 주고 더 과습해서 노래지면 물을 또 주고 그렇습니다. 한번 물을 좀 덜 주시면서 창문 열고 바람도 좀 통하게 하면 이번에는 성공 도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민영님.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식물 테라피도 있어요. 하트 이모티콘.
식물을 가꾸고 돌보면서 마음의 안정과 정서적 회복 활동을 하는 거고요. 흔히 말하는 원예 치료와 비슷합니다. 예전에 이 과정에 참여했어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네요. 재밌겠네요. 저 이런 거 배우고 싶더라고요. 네, 그림과 관련된 뭐 그림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이런 거 한번 배우고 싶은데 언젠가 한번 배워 만나봐야겠네요. 식물테라피 맞죠? 제가 이 단어를, 이 고급진 단어를 경위님이 글을 올려주실 때까지는 쓰지 않았지만 위에서 계속 말했던 우리가 푸른 산을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집안에 초록색 화초를 들이면 평온해진다. 이게 결국 경희님이 말하는 식물 테라피인 것 같아요. 글 감사합니다. 수빈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썸네일 이미지가 가을 느낌이 한아름 담겨있네요. 이제는 초록 나무들에게 단풍이 서서히 물들어 가겠죠. 계절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참 신비롭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과 여름이 오고 아무리 더워도 이렇게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저는 가을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작년에는 가을에 여행 한번 못 갔는데 올해 가을엔 가을 여행도 많이 가고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가을 여행 작년에 저도 거의 못 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여름은 겨울은 이렇게 많이 여행을 다녀야지라고 마음먹고 하진 않는데 봄과 가을은 꼭 여행을 가서 직접 그 계절을 느끼고 싶더라고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가을이요. 올해는 말씀처럼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요.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그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 책갈비 너튜브를 통해서, 네, 들려주세요.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요, 차 안에서 우연히 바꾼 주파수처럼, 그리고 길을 걷다가 들려오는 가을 풀벌레 소리처럼요, 일상의 틈새마다 스며드는 가을의 소리, 그런 계절에 따른 일상의 배경음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방송했던 것도 가을과 연계되다 보니까 이어서 두란두란 하물며 귀뚜라미 풀벌레 ASMR까지 함께 했네요. 오늘 책갈피의 마무리 곡은요, 안치환의 귀뚜라미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한번 가을스럽게 만들어 보시게요.

네, 9월 28일 월요일 명절이 지나고 나서의 방송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놀아야죠. 오늘은 놀자.

0: 네, 가을 우체국 앞에서 윤도현이었습니다. 벌써 가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나루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강용훈입니다.
0: 이제는 뭐 습관처럼 나올 수 있는데. 아유, 명절 연휴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이게 또 한 소리인데.
0: 책만 보다가?
1: 아니요, 혼자 있잖아요. 그냥 뭐 집에 있었습니다.
0: 집에 그냥? 네. 책은 이번에 안 보셨어요?
1: 봤죠. 네.
0: 매달 저 어떻게 좀 뭔 일을 하나 만드셔야겠어.
1: 아니 지금 뭐 맡고 있는 직이 많아가지고 예. 이걸 연말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아, 뭐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0: 아니 한 달에 한번 뵈가지고 잘 지냈냐면 예 혼자서 책 봤습니다.
1: 아니 이번 9월은 사실은 좀 만남이 많아가지고 행사도 예. 많고 사실 많이 끌려 다녔습니다.
0: 회에 한번 다녀오세요. 그래 좀 뭐 재밌게 얘기해보자. 예. 예. 지금 이제 완벽하게 이제 가을이 됐는데, 가을 되면은, 이제 9월 달도, 이제 지금 마지막 월요일이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준비한 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을 아시나요?
1: 예.
0: 여권 통문.
1: 예.
0: 그 기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 오셨는데 1876년 개항 이후 조선 사회에 개화론이 등장해가지고 나라가 개화하기 위해서는 여성도 개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등장했고 얘는 이제 우리 정통적인 유교 사상에서는 조금 어긋났다기보다는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관일 텐데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 예. 저 개항 이후 그러니까 유길준, 박영호 등 개화 사상가들은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시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에서는 여성의 권리 찾기, 그다음에 남녀 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성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1886년부터 1890년대를 거쳐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이화학당 그다음 우리가 잘 알고 정신여학교 등 여러 여학교들이 연이어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드디어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300여 명의 여성들이 찬동해 여권 통문 또는 여학교 설시 통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서로 이때 당시에는 사람 이름을 밝히기가 그래서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는데 소사라는 뜻은 나이 든 기혼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기혼 여성들이 중심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좀 그 양반 여성들이 예. 중심이 됐다는 거죠. 그게 큰 거죠.
0: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일반 평민 예. 쪽에서보다는 양반 쪽에서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1: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여권 통문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문명 개화 정치를 수행함에 있어
0: 예.
1: 여성들도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0: 예.
1: 둘째 여성들도 남성과 평등하게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고 셋째 여성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여권 운동으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0: 네. 여권 운동이 태동이 좀 빠른 편이네요.
1: 예, 예, 예.
0: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용필입니다. 서울, 서울, 서울.

0: 서울 서울 서울 조용필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88 올림픽 아마 그때쯤 교대에서 예, 예. 했었고 이때 또 이용이라는 가수가 그 노래죠. 종로에는 예. 서가나무를 심어보자. 예. 88년도가 좀 희망찬 했던 것 예. 같아요. 갑자기 아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한 것은 이제 우리가 뭔가 여권 통문을 일단 발표하고 예, 했다고 따로 예. 실행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후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게 왜 그 의가 있을 예, 예. 거고 이 평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현실적으로 여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여성 단체인 찬양회를 조직하여 여학교 설립과 그다음에 여성 계몽 사업 두 가지에 예, 진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관립 여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1899년 2월 예, 30명 정원의 순성 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여성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여학교로 초등학교에 해당되고 교장은 찬양회 그 부회장이었던 김양현당이 예, 맡았으나 1903년 김양현당이 죽자 재정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학교가 소멸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여권 통문은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여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조직된 찬양회는 최초의 여성 단체로 기록됩니다. 여권 통문은 한국이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 스스로가 권리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여학교를 설치한 그 실천력에 더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여권 통문의 날 128주년이 되었고 매년 9월 1일이 일종의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따라서, 괜히, 예. 예, 따라서 이제 그 시민단체, 그 다음에 자치단체, 그 다음에 정치권, 이런 데서 여성 관련, 이, 관련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0: 9월 1일 날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이게 1876년이니까, 이때가 지금 시기적으로는 언제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1: 이게 이제 1876년 우리가 이제 그 하면, 그 강화도 조약 우리가 이제 그걸 얘기죠.
0: 그런데 지금 예, 그 현재는 그 현재까지는 그렇지만은 이제 황제국이었던 조선
1: 예예 예, 조선
0: 대한 제국 시절인 거죠.
1: 아니요 조선입니다. 조선
0: 아 이때는 조선이고 좀 예. 뒤에 이제 대한 제국이 예,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아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린 경우는 근대화라는 게 이게 일 여러모로서 우리 스스로 했던 증거들이 너무 넘치는 것 같아요.
1: 예, 예.
0: 혹자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예. 근대화에게 뭐, 뭐, 옆 나라의 도움 때문에 근대화 됐다는.
1: 예.
0: 근데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보면,
1: 예.
0: 좀 너무, 가부장적이고,
1: 예.
0: 부계 중심이고, 남성 권위주의 사회였다고 예. 생각하는데,
1: 예.
0: 보면, 그래도, 참, 자체적으로 뭔가 많이 한 것 같아요.
1: 예, 예. 이게 하필이면,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제국은 1897년에 이제 만들어진 네. 건데, 아무튼, 그 이후에, 바로 그 이후에, 여성들의 그 인권선에 해당하는 여권 통문을, 그것도 양반 여성 중심으로,
0: 예.
1: 만들었다는 것이 또 의의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조직도 만들었고, 여성 단체를 만들었고, 예. 그리고 또 여학교를 또 설립했다는 거. 단지 돈이 어디서 많이 나왔겠어요. 안 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 학교가 소멸은 됐지만 그래도 시작했다는 그 근대화 시작점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겁니다.
0: 굉장히
1: 예. 예, 또 올해가 이제 128년이 되었고
0: 예.
1: 지금은 뭐 여성들이 요즘은 뭐 여성 남성 따지나요? 여성들의 활동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참 자랑스럽다 생각.
1: 예, 예.
0: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도 아마 88년도 근처 같은데. 네, 정수라입니다. 환희.

0: 네, 장수라 환희 듣고 왔습니다. 지금 모두 가을에 네, 덥수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저기 헐버트 회고록이라고 예. 지금 했는데 예, 예. 저희가 헐버트 하면 예. 뭐 선교사
1: 예,
0: 그렇죠. 뭐 그냥 뭐 신신 뭐 학교에서 교육자 정도만 예.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좀 많은 일을 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예, 예. 나오는데 아. 호모 헐버트인가요? 예, 예. 예, 이분이 어떤 활동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 예, 원래는 저 그 호모 헐버트 이 그 선교사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한글에 관련된 얘기만 하려다가
0: 예.
1: 이분이 그 조선에 머무는 20여 년 동안 한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0: 아, 22년 예, 년이라.
1: 20년, 20년. 아. 그런데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해그의 특사 파견 그 건으로 해서
0: 예.
1: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그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0: 예.
1: 근데 미국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한국 그 독립에 대한 그 활동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 활동은 이제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헐버트는 조선의 개화 물결 속에서 그리고 구한말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전 8월 달에 방송했던 것처럼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문명화의 선구자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헐버트는 조선 정부가 최초로 설립한 서양식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의 교사가 되기 위해 1886년 7월 4일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20여 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선교사, 교육자, 한글학자, 역사학자, 언론인, 독립운동가로서 한국의 문명화와 주권 수호를 위해 크게 헌신하였습니다. 1907년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특사 파견 사건 이후 일제의 박해로 미국으로 돌아간 헐버트는 미국에서 서재필, 이승만과 함께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에 매진하였습니다. 이제 이분이 뭐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된 건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헤이그에 우리가 세 명의 특사는 파견됐고
0: 네.
1: 뱀이 미국에
0: 네.
1: 예, 미국의 특사로 예, 갔어요. 이 활동과에 대해서 이때 당시 이거는 일본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회로 해서 헐버트는 예, 이제 조선에서 추방이 된 겁니다. 네. 1949년 광복절을 기해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인 1949년 8월 5일 청량리 위생병원에서 서거했습니다. 소원대로 현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헐버트 서거 다음 해인 1950년 3월 1일 그에게 건국 공로훈장 태극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한국에 오자마자 일주일 있다가 이제 바로 서거를 해서 이때 이제 나이가 86세.
0: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노구를 이끌고 오셨다는 네, 표현을 네. 많이 하잖아요.
1: 네, 네, 네. 이제 이분이 조선에 들어온 것은 23살 나이에 들어와서 20여 년 동안 활동하고, 아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계속 이승만 서재필과 함께 계속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활동을 합니다.
0: 뭐 어떻게 보면 뭐 인생 자체를 예, 한국의 예. 독립을 위해서 예. 보내신 분이다.
1: 완전 정확하게 박의주의자이십니다.
0: 아, 그러시네요. 근데 이게 뭐 너무 뭐 단편적으로. 하여튼 이런 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면 좋겠다 예, 예.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한글학자 예, 예. 이야기 하셨잖아요.
1: 예, 예.
0: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예, 예. 이제 호모 알버트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유경공원에서 순한글로 된 교재를 만든데 그게 바로 지금 말한 3인 필지라는 이게 지리서입니다. 그런데 말은 네. 지리서인데 세계 지리서인데 여기는 사회 문화 관련된 것도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1889년 지리 사회 총서인 3인 필지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순한글 교과서를 저술하여 유경공원에서 교재로 썼습니다. 그는 한글을 현존하는 문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문자 중에 하나라고 정의하였고 조선인들에게 어려운 한자 대신 쓰기 쉬운 한글을 애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892년 한글, 우리 영어로 더 코리안 알파벳이라는 논문을 필두로 한글에 관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였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인류사에 빛나는 업적으로 보았으며 1세기 훨씬 전부터 국제적인 신문 및 학술지에 한글의 우수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 특히 헐버트는 1896년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아리랑을 우리나라 최초로 체보하여 논문으로 발표함으로써 아리랑이 오늘날 세계의 노래가 되는 단초를 열었습니다. 또 그는 아리랑은 한국인들에게는 쌀과 같은 존재라며 아리랑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했으며 군밤타령도 오선지에 체보하여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 음악사에 양악보 시대를 가져오면서 전래 민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헐버트가 한국에 온 지 1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헐버트 이분 그 행사를 몇 군데에서 이제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헐버트는 지금 이제 얘기한 거, 뭐 20년 동안 이분이 자, 한국에서 뭐 했는가, 아까 뭐 이거 한글 관련되고, 그 앞에 있는 거 관련된 것만 얘기했는데, 유경공원에서.
0: 예.
1: 우리가 보통 아는 분들은 요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일본이 탈취해간 고종의 내탕금이 있습니다. 고종의 돈. 내탕금 전모를 최초로 밝힌 분이고, 또 고종의 침전에서 불침번을 썼어요.
0: 아.
1: 예. 그 다음에 또 을사늑약 저지를 위한 고종의 이제 대미 특사로도 활동했고, 또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게 부동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헐버트에게 부동산 등기문서를 가져와서 헐버트 명의로 일종의 이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또 일본이 개경에 있는 경천사 10층 그 석탑을 이걸 일종의 그 탈취해 갑니다.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걸 갖다 국제 여론에 알립니다. 그리고 이 석탑 반환을 촉구해서 결국은 이제 돌아왔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분이 지금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네. 선교사다, 뭐 학교를 같은 교사다가 아니라 네. 이건 어느 정도 그 언어에 대한
1: 예,
0: 깊이가
1: 예.
0: 굉장히 예. 깊으셨던 것 같아요.
1: 예, 예, 예.
0: 언어저 거의 뭐 언어학자 정도 논문까지 예. 발표하셨으면은.
1: 예. 아니,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이 그 지리 책인 그 3인 필기를 쓰면서
0: 예.
1: 완전히 한글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글 학자였어요.
0: 아.
1: 예. 우리나라 그 한글을 연구 한글 학자하고 보다 더한. 그러니까 그 우수성을 이미 이분은 알고 그 우수성 뭐 정확히 얘기하면 최초로 그 알린 사람이에요.
0: 그렇죠. 뭐 이제 저 네. 그래도 대외적으로
1: 네.
0: 어쨌든 이런 굉장한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초대를 했겠죠. 초빙어를.
1: 네. 이게 집안 자체가 또 훌륭한 또 집안이세요. 아버님이 이미 헐버트가 오기 전에 미국 대학의 총장이었고.
0: 아. 남다른 집안.
1: 예.
0: 아까 저기 말씀하신 게 박해주의자.
1: 예, 예. 완전한 박해주의자. 이 헐버트 지금 현재 이번에 회고록을 옥성득 그 선생님이 쓰셨는데.
0: 예, 예.
1: 이분도 그냥 오랜 세월 미국에서 그 문서를 가져와가지고.
0: 예.
1: 번역해서 이제 이분이 해제를 해서 썼는데. 아, 책도 어마어마하게 두껍니다. 제가 사실은 헐버트에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0: 예.
1: 근데 그 책보다 두껍고, 그래서 내용이 이제 뭐, 얼마나 될까. 사실 앞전에 제가 읽었던 그분도 헐버트 연구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분하고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서 계속 제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책을 한번 다시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예. FM 93.5 메가헤르츠 전지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아, 너튜브 채널 전지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0: BTS 버터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아리랑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BTS의 아리랑을 선곡을 할까 하다가 너무 1차원적인 것 같아서 1.5차원적인 말해놓고 좀 부끄럽네요. 지금 이제 다음 이야기는 조금 이게 좀 슬픈 이야기라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동 대지진이 이제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 일본 도쿄 이로는 칸토 지역 중심으로 일어난 지진입니다. 이때 지진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불신이 싹 트는데, 일본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각 지역 경찰서에 지역의 치안 유지를 최선을 다할 것까지 지시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인 학살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이때 이제 일본 내무성이 경찰서에 하더란 내용 중에 조선인들이 방어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라는 그 내용이 있었고, 이 내용이 일부 신문에 보도되었고, 또 더욱더 내용이 과격해진 유언비어들이 신문에 다시 실림으로써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 약탈을 하며 일본인들을 습격하고 있다. 라는 헛소문이 각지에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단초입니다. 이러한 소문은 진위 여부를 떠나 일본인들에게 조선인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하여 곳곳에서 민간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불시 근무를 하면서 조선인으로 확인되면 가차없이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죽창, 몽둥이, 일본도 등으로 무장하였고 일부는 총기를 무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인들을 식별해 내기 위해 조선인들에게 어려운 일본어 발음 중에 정확하게 발음이 되지 않은 장음 발음 등으로 이루어진, 예를 들면 한자로는 50엔 50전, 이걸 이제 일본말로 주고엔 고주센, 그런데 이걸 시켜보아 발음이 이상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빨리 시키게 되면 주고엔을 추고엔 고주센.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그 지방에 특히 그 도호쿠 출신인, 그 다음에 일본이 그 저 점령했던 아마미제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눌해 발음이. 그러니까 아무튼 조선인 뿐만 아니라 중국인, 그 다음에 류쿠인, 우리가 말하는 오키나와요. 그 다음에 아마미제도 출신, 그리고 특히 일본인 도호쿠 출신들도 발음상의 차이로 조선인으로 오인받고 살해당하는 등 자경단의 학살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0: 이게 좀 참 그 야만적인 시대 같아요.
1: 여기다는 제가 이제 내용은 그냥 이렇게 서술했지만, 뭐 죽이는 방법, 그 다음에 또이 사람들을 생매장하는 것,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이제 사회자님이 책만 읽었냐고 해서 다음 달에 제가
0: 여기를
1: 우리
0: 가십니까?
1: 청취자들한테 드릴 책을 이제 그 책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일본에서 이제 우리가 그 대일항쟁기에 조선인들이 이제 박해받은 게 쉬우면서 우리가 핍박받은 그런 걸 갖다가 일종의 취재한 책이 있습니다. 올 이번 8월에 나온 건데,

0: 사실 오늘 새벽 4시까지 읽었어요.
1: 예.
0: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 얼굴이 그냥 좀 많이 이렇게 상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 가서 머리도 잠깐 감고 책 내가 왜 이런 책 읽으면서 고생을 해야 하는가 싶어요.
1: 그렇지만은 읽어야 될, 알아야 될 내용들인 거잖아요.
0: 예.
1: 그게 뭐 학자들의 할 일.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눌 거 아니면 저 어차피 나온 이야기니까 이걸 조금 더 아예 이야기를 하고 노래하겠습니다. 학살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었다는데 그러면 이제 학살이 일어나고 보면은 아무리 그런다 해도 정부에서는 본인들 뭐 일본 자국민도 죽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어떻게 이걸 수습했는지 이런 것들 과정 요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0: 일부 조선인들은 학살을 피해 심지어 경찰서 유치장까지 피신합니다.
1: 그게 제일 거기가 제일 안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0: 유치장으로. 근데 경찰서까지 자경단이 이제 쳐들어와 끄집어내가지고 학살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경찰은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오히려 조선인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야쿠자 등 비공권력 범죄 집단의 일부가 조선인을 숨겨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이제 다음부터가 중요한 건데요. 이러한 조선인 학살과 더불어 일본 내에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인권운동가, 반정부 행위자 등으로 경찰의 요주인 인물로 등록되어 있던 주로 좌파 계열의 운동가에 대한 학살 사건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사회주의자 오스키 사카이와 그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치안 당국은 조선인들과는 무관한 헛소문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자경단의 난행이 이미 도를 지나쳤고 특히 수습한 관하였고 일본은 경찰도 가담 조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점차 자경단의 그 만행이 공권력을 위협할 정도로 정도가 되자 그때서야 개입하였으나 이미 수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한 후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유언비어를 공식 확인하였으나 피해자 수를 축소 발표하고 자경단 일부를 연행 조사하였으나 형식상의 조치였고 무죄 방면합니다. 학살 사건으로 인한 사법적 책임 또는 도의적인 책임을 진 사람이나 기구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학자 요시노 사쿠조는 2533명이라고 했고 우리나라 김성학 학자는 6066명이라고 했고 일본 정부는 터무니없게 233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661명으로 조사되었고 올해도 103주년 추모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추모 행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가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시민단체, 역사단체에 있는 분들이 딱 해갖고 저기 새벽에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본 가갖고 추모행사 끝나고 그 새벽 저 비행기 타고 바로 이렇게 오십니다. 24시간 안에 그냥 오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따로 별도로 행사가 있고 일본 또그 시민단체 가는 행사가 별도로 있고 또 같이 또 이제 몇몇 분들은 같이 하기도 하고 이게 좀 행사가 지금 추모 행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일본에 그 살아있는 양심 있는 학자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 분명한 그 요구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미조입니다. 너의 눈망울.

0: 너의 눈망울 정미조 피처링 존박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좀 마음이 무겁죠.
1: 네.
0: 오늘 날씨도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1: 나가면 저 피디님 네. 점심 식사하고
0: 네.
1: 오후에 그냥 어디서 가서 술 한잔 해야겠어.
0: 그러니까요. 날씨도 그렇고 기분도 그렇고 어제 새벽까지 또 이런 책을 보시느라고 아예 무거워요. 좀 밖에 학술 네. 소식이 있으면 좀 즐겁게 좀 소개해 주시죠.
1: 학술 뭐 소식도 즐겁진 않습니다.
0: 오늘은 그런 날이라 생각하고 네. 원래 9월 마지막을 이렇게 보냅시다.
1: 네. 그 9월 4일 날
0: 예.
1: 김철수 선생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0: 예.
1: 이분이 1986년에 서거하셨는데 아무튼 서거 40주년 추모 사업으로 이 김철수 선생이 평전을 쓰시고 아무튼 이분을 연구하고 이분을 직접 살아계실 때 구술을 이렇게 독화하고 했던 반명률 명예 교수님이 아무튼 이 주도를 해서 뜻깊은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8일 참 이게 중요한데 가해의 심도와 치유의 길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과거사 우리나라 그 과거사 정리 일종의 정리를 통한 전환과 모색 이걸 네. 위해서 강원대학교에서 이틀 걸쳐서 20여 명의 학자와 활동가들이 이 주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내용은 4.3 그 다음에 11.9 여순 그리고 한국전쟁 그 다음에 민간인 학살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인 또 국가폭력 민간인에 관한 국가폭력 여기에 또 간첩 조작사건 뭐 이런 것까지 전부 해서 연구가와 활동가들이 20명이 참여해서 과거사 정리했던 전원과 모색을 통해서 좀 치유의 길을 가야 한다. 예전부터 이거는 뭐 제가 이분들하고 만난 적도 없지만 예전부터 우리 이제 사회자님한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빨리 이거는 빨리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거 안 하면 좀 더 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게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9월 22일 날 신흥무관학교와 서간도 지역 독립운동 이거는 뭐 오랫동안 이 연구를 계속해서 그 지역 정확한 지역과 그 활동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여러 옛날부터 여러 학자들의 노력은 있었어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크게 이걸 담아서 활동했고 또 학술대를 열면서 확인 점검을 했었고 이번에도 확인과 점검을 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 10여 명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면 저희 스승님이 나이가 거의 80이신데 그분이 좌장을 했다는 거고 연구자 발표자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이 지금 50대 후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거를 또 연구한 사람들이 한 40대 중반이나 40대 중반 30대 후반 학자들도 여기 깨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보니까 아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또 우리나라 지역이 아니어서도 그러겠지만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좀 더 젊은 학자 소정 학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0: 그렇군요. 요즘 학술 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치유라는 게 국가폭력이 했던 것에 대한 치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러면서 좀 빨리 이게 지금 돼야
1: 예, 예.
0: 편향되지 않는
1: 예, 예.
0: 역사로 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1: 예.
0: 이거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르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1: 아, 예, 이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한국 현대사를 그 연구하면서 이 연구학에 대한 하나의 어떤 동기가
0: 예.
1: 바로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큰 테마를 놓고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해방 이전 바로 네. 이전과 이후 이게 관련된 게 중첩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뭐 학교를 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사실은 근현대사 하면서 그냥 둥글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네.
1: 그러나 이거는 정확한 우리가 근현대 시대는 구분을 하고 가면서 이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었고 이제 제가 오랫동안 뭐 우리나라 고대사부터 뭐 계속 책을 보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항상 가장 걸린 게 저는 사실은 한국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에서 나타난 앞전에 그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면서 나왔던 4.3 여순 사건 그리고 더 가서 그 민간인 학살 사건 이제 그 뭐 거기까지 갔는데 갑자기 이제 저는 집안의 삼촌 분인 유신과도 관련돼서 또 한번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더 가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대학 다니는 시기에 우리가 6월 항쟁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도 저는 6월 항쟁까지는 어떻게든지 좀 더 그걸 통해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국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다음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립의 지대 그걸 좀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이제 이 길을 좀 어떤 의식의 전환과 그다음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그런 일에 어떤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로 가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자님한테 제가 책을 이렇게 선물할 때도 그럴 때 그냥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책은 아예 오래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제가 받았던 책들은 어째서 한 번씩 봐도 이걸 내가 사서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왜냐하면 일부 중첩되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사실이었으면 저는 사실은 과감하지 뭐 책 사는 것 갖고는 저는 이제 지금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술값 받고 책 사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책을 더 많이 보게 된 거고 사실 우리 또 사회자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또 친구들의 어떤 조언도 있었고 선배들의 조언도 있어서 더 많이 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0: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1: 예, 그렇죠.
0: 국가 권력이 누구의 중심이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역사를 전공하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소장님 같은 분들이 명확히 이게 뭐 무엇이 옳다 그러자는 말을 하시고 싶은 건 아니시잖아요.
1: 예, 예.
0: 명확히 기록을 하고
1: 예,
0: 그에
1: 그렇죠.
0: 대한 평가는 아, 누가 내리는지 뭐 내릴 수도 있고 뭐 하겠다는
1: 예, 예.
0: 것을 하신 거잖아요.
1: 그런데 예, 예.
0: 한쪽으로 편향되게 기록이 남기면 안 된다.
1: 아, 예, 그렇죠.
0: 그렇죠. 예. 아, 지금 이제 슬슬 오늘은 놀자.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내용이 이래서 그런지 제가 웃자고 한 얘기에도 예, 예. 별로 그렇게 웃기지도 않게 됐고
1: 예, 예, 예.
0: 다음 달 10월달이죠?
1: 예, 예.
0: 10월달 네, 선물로 주실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놀자 댓글 이벤트 꾸준히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주신 책 전달해 드렸고요. 오늘은 놀자 전주 공동체나 이제 게시판에 홈페이지나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 들어오시면 오늘은 놀자 팟캐스트도 있고요. 라이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기 댓글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늦은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신청곡도 전해드리고요. 사연도 읽어드리고요. 선물도 못 드립니다. 자, 다음 달에 또 고심 네. 해가지고 오신 책이 어떤 책이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1: 제가 오늘 이제 새벽 4시까지 그 이틀 동안 해서 읽었다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있었다.
0: 예.
1: 이재갑 그 작가가 30여 년 동안 일본을 자전거 타고 걷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음으로써 이분이 아주 사진작가였는데 역사를 연구한 학자가 돼버렸어요. 한 30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갔던 지역을 또 이렇게 갑니다. 변화가 됐고 우리 흔적을 찾아서 뭐 이걸 보면 참 일본인들의 어떤 집요함, 그들의 일종의 반성 없는 이 역사 인식 이걸 이 책을 통해서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다음 달부터 10월, 11월, 12월 3개월은 이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0: 네. 자,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1: 예, 오늘 뭐 크게 사실은 뭐 전라북도 역사, 전주 역사 관련된 거 뭐 깨우고 간단히 하려다가 9월 달 되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실제적으로 또 9월 달이 1939년 9월 1일이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할 거는 많은데 아유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 일종의 역사와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전북 역사 빠졌습니다. 다음 달은 꼭 집어넣어서 알리겠습니다.
0: 네. 바쁜 와중에도 책을 그렇게 읽은 와중에도 잘하신 우리 나루 역사문화연구소 강영훈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 요즘 아시안게임 하는데 여기저기서 기쁜 소식 많이 나옵니다. 왠지 모르게 다른 나라보다 개최국 그 나라를 이기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블랙핑크입니다. 뛰어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Bring me out. Bring me out. Bring me out.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현희의 노영나드 진행자 현희입니다. 가끔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쭉 읽어보고 있으면 몇 년 전 한 장면이 아주 나중에 찍은 다른 영화와 이상하게 말을 주고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 지점이 있죠. 2019년 기생충 조여정의 높은 담장 안에 사는 부잣집 안주인 영규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26년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에서 조여정은 다시 부유한 삶을 사는 인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른 느낌?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다른 사람의 삶을 찍는 다큐멘터리 감독 예지 역할. 그 카메라 앞에는 해고 노동자와 그 아내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조영정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좀 핫한 인물인 거죠. 지난 9월 12일 가능한 사람으로 제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은자상을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희의 너흥나드에서 수상 소감만, 소식만 전하기엔 조금 아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10년을 연기하고도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고 느꼈던 배우.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미지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을 택했던 배우. 그리고 연기가 무서워졌을 때 조차 조망치지 않고 뭔가를 택했던, 그게 연기로 택해졌던 배우. 오늘 48화 주인공 조여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문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 곡입니다. 선우정아의 구애.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선우정아의 구애였습니다. 음악이 좀 뭔가에 갈구하는 듯한 그 보이스적인 허스키한 이 목소리가 왠지 매우 매력적이었어요. 제목부터 조금 구애, 누군가를 구애하고 갈구하는 조여정 배우도 그러지 않았나요? 한 번에 조여정의 배우가 된 배우, 그, 한 번에 된 배우는 아니었다? 라는 컨셉인 거죠. 사람의 마음? 사실 조여정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에서 복잡하고, 돈이 생기면 돈 때문에 복잡하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복잡하고, 인생이 다 그러지 않나요? 사랑하면 사랑해서 복잡하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복잡하고, 우리네 성인들은 또 성인 나름대로의 복잡함?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동안 그 SN에서 이런 걸 봤어요. 10대에 없는 거, 20대에 없는 거, 30대, 40대, 50대, 60대에 없는 거, 그러다가, 화면이 전환되면서 10대에 있는 거, 20대에 있는 거, 30대에 있는 거, 40대에 있는 거, 요런 것들을 봤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맞네. 우리가 없는 걸 찾다 보면 힘든데, 있는 걸로 찾다 보면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그런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조여정 배우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면 사랑해서 복잡하고, 돈이 생기면 돈 때문에 복잡하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복잡하고, 안 복잡한 게 어딨어요. 심지어 방에 혼자 갇혀 있어도 복잡합니다. 평범하게 출근해서 퇴근 잘하는 역할을 한번 찾아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배우 조여정의 시작을 찾아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 약간 달라요. 1997년 패션 잡지, 그, 세시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 모델로 데뷔를 했어요. 눈이 굉장히 또렷하고 이마가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97년도에 패션 잡지, 세시를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기억하거든요. 세시, 그, 모델들이 휘황찬란했어요. 그리고 패션 잡지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니컬하면서도 그 안에 데뷔하는 모델들 정말 만능처럼 보였거든요. 초기에는 드라마와 시트콤을 오가면서 밝고 사랑스러운 이미지 역할을 많이 했고, 2010년 배우 조여정은 영화 쪽에서 완전히 다르게 방향을 좀 트는 성향이 보이죠. 방자전. 우리가 보통 이런 그 벗는 영화라고 하죠. 그런 영화를 찍을 때는 뭔가가 이슈가 있거나 배우 자체에 결점이 있을 때, 보완하고 싶을 때, 요럴 때 이런 역할을 하는데, 배우 자체는, 조여정 배우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 방자전, 우리가 알고 있던 춘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남자만 바라보는 정절과 사랑의 상징처럼 기억되죠. 그런데 방자하면 어때요? 방자. 방자의 춘향은 좀 달랐어요. 순진한 척만 하고 있지 않고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죠. 욕망합니다. 선택합니다. 조여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방자전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2년 뒤 후궁 제왕의 첩. 이 아리까리예요. 이 후궁 제왕의 첩에서는 조여정의 색깔을 완전히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 화연의 역할, 화연. 방자전에서는 욕망을 드러냈다면 후궁에서는 욕망과 생존이 뒤엉키는 그런 자세로 이 영화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재밌는 건 당시 조여정의 인터뷰를 보면 김대승 감독과 작업을 하면서 자신이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해요. 약간 감독들이 아니면 연출자들이 원하는 스킬대로 하면서 배우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에 거기에서 좀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후궁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수위가 높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조여정 배우가 어떤 배우인지 어떻게 내 직업을 정말 직업의식, 전문 윤리의식을 가지고 하는지를 좀 느껴볼 수 있는 대목 같아요.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촬영 과정 자체가 좋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가 중요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현이는 좀 조유정답다라고 느끼는 부분. 나는 잘한다. 이거보다 나는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라는 배우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요. 내가 진짜 어디까지 재미있게 현희의 넋역나들을 할수 있을까? 어느 작품까지 이야기를 하고 어느 배우까지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현희도 그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2014년도 더 흥미로운 말들이 있죠. 방자전과 후궁에서 주연을 맡은 뒤, 그 다음 인간 중독과 표저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지만 조금 포인트가 있었죠. 그때 조여정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에게는 주연이나 조연이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인터뷰용 멋있는 말이었을까? 그 뒤, 좀, 조여정이라는 필모그래피? 조여정을 좀 살펴봤을 때 조금 다르게 들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 이미지에 오래 머물지 않은 것 같아요. 조여정 배우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기억하고 싶은 말. 크게 보이는 역할보다 새롭게 보이는 역할을 하고 싶어 있고, 한 배우가 오래 살아남는 방법, 꼭 앞으로 달리는 것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앞으로, 옆으로 가고 싶고, 작아져 보이기도 하고, 다시 한 걸음 내딛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 곡입니다. 윤상의 한 걸음 더.

0: 네, 윤상의 한 걸음 더 듣고 왔습니다. 조여정의 작품이 조금 다르게 지금은 만나볼 거예요. 조여정의 방이라고 할까요? 방은 여러 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아니면 문을 열기 전에 이 기다림, 설레임, 기대? 이런 것들이 들릴 수 있어요. 작품을 조금 다르게 만나보자라는 거죠. 영화 제목만 쭉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조여정이 연기했던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한 번씩 찾아볼 거예요. 1960년대 군 관사. 인간 중도. 사실은 인간 중도 영화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음악 들었잖아요. 남편의 불륜보다 먼저 체면을 잇는 여자. 어떠신가요? 인간 중독에서는 조여정이 그런 역할. 간단히, 전쟁 영웅으로 돌아온 군인 김진평. 모두가 부러워하는 장교이고, 앞으로 더 높은 자리까지 갈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하 장교의 아내. 종가은을 만나면서 통제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조여정이 연기한 사람은 바로 김진평의 아내. 이숙진. 숙진은 남편을 사랑하기만 하는 아내가 아니고 군 조직 안에 누군가와 가까워져야 하는지.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는지. 그 사회의 룰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편의 사랑에 빠지는 동안 숙지는 인사평가 시즌을 보고 있는 거죠. 남편은 로맨스 영화를 찍고 있는데 아내 혼자 조직 생활을 하고 있다. 이상한데요? 내조 잘하는 아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조여정이 왜이 역할을 택했는지가 궁금하죠. 당시 조여정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오히려 김진평과 종가은의 사랑에 깊이 빠졌다라고 말을 하고 진평의 대사를 거의 외울 만큼 그 사랑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두 사람이 사랑이 더 뜨겁게 보이려면 그들을 숨막히게 만드는 현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현실의 한 축이 바로 자신이 맡은 숙진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 꽤 재밌지 않아요? 아, 이 조여정 배우의 영화, 배우, 뭐, 시나리오 택하는 요런 것들의 이 관계, 생각들을 좀 파헤쳐보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배우라면 내가 튀는 역할을 좀 선호하고 내 캐릭터를 어떻게 돋보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여정은 오히려 주연 배우를 돋보이게 하는 한 축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나는 좀할수 있는지 작품을 볼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저 사랑을 더 힘들게 만들어야 저두 사람의 사랑이 살아난다. 그런 생각까지 했다라는 거죠. 인터뷰에서 숙진 연기할 때 안경을 쓰며 마치 그분이 오시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아, 뭔가에 이 빙의한다고 하잖아요. 숙진은 안경을 쓴 순간 본인, 조여정이 아닌 본인이 아닌 그 인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방자전의 춘향전은 춘향이는 내 욕망에 솔직한 여자라고 아까 소개했거든요. 후궁 화연. 화연은 살아남기 위해 욕망을 사용하는 여자. 그러면 인간 중독에서 숙지는 사회의 욕망을 너무 잘 읽는 여자. 아우, 조여정은 계속 다른 모양의 욕망을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다 모든 영화가 어깨를 내보이는 그런 작품이었다라기보다는 뭔가를 다른 모양의, 다른 색깔의, 다른 고리의 욕망의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몇년 뒤, 그 욕망이 갑자기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되돌아오는 거죠. 얼마로? 99억입니다. 99억의 여자, 돈을 가지면 인생이 달라질까요? 정서연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없는 현금 99억이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사실은 1억도 당첨되기 힘든 로또. 근데 정서연에게는 현금 99억 원의 돈다발. 정서연은 그 돈을 잡을까요? 우리는, 만약에 모르는 돈이 내 앞에 툭 떨어졌다. 떨어졌다. 나한테 너 있고 네 거야 라고 할때 어떠한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정서연, 조여정 배우는 그 돈을 잡죠. 그리고 순간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옥이 시작됩니다. KBS의 공식 작품 소개에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사랑, 우정, 양심이 돈 앞에서 무너지고 숨겨졌던 욕망과 죄악이 드러나는 이야기. 이게 사실은 이제 작품의 시놉시스 같은 이야기인 거죠. 보통 이런 상황 한 번씩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막 그때 한순간순간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나요? 나한테 99억이 생기면 인생 고민 끝이다. 그런데 드라마는 불러요. 정말 끝날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끝이 아니거든요. 통장 잔고 0원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걱정거리가 99억 원어치가 생긴다 생각을 해보면, 그거 잡을까요, 말까요? 저는, 그때는, 조금만 잡고 그냥 던져? 이럴 것 같아요. 조회장이 맡은 정서연은 마냥 그 돈이 눈이 먼 사람이 아니고 밟히면서 살아오다가 이번만큼은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라는 돈을 움켜쥐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서 본인의 생각이 아주 흥미롭게 들어옵니다. 그 99억 원 이야기 할 때가 기생충 직후였다고 해요. 기생충에서는 보유하고 밝은 사모님 영교 연기를 하면서 조여정 배우는 99억 여자 제작 발표회에서 배우라면 그와 정반대 인물도 해보고 싶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딱 그거죠. 기생충의 부유층의 가정주부였다. 그 역할에서 99억의 여자. 정반대의 삶인 거죠. 앞선 세 작품은 욕망을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는 구도였다면, 이번 같은 경우엔 정반대의 삶을 살아보는 인생 이야기인 거죠. 정서연 같은 삶을 상상하기만 하면 어렵지만,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직접 연기해보고 싶었다는 거. 그리고 정서연의 매력으로 담담함과 대범함을 꼽았어요. 조여정 배우는. 생각해보면 같은 해 기생충과 99억의 여자. 한쪽에서는 엄청난 저택에 가사도우미가 차려진 음식을 먹던 여자. 다른 한쪽에서는 99억을 들고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는 여자. 배우 입장에서는 캐릭터의 자산 규모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온도차가 있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의 재미를 조여정 배우는 작품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더 재밌는 건두 사람 모두 돈이 있다라는 거죠. 기생충에 있는 그녀도 돈이 있고 99억도 어쨌든 돈이 99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마음이 어쩔 줄 몰라도 차이는 하나. 기생충의 영규에게는 돈이 너무 자연스럽지만 99억의 정서연, 서연이에게는 돈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건인 거죠.
1: 이제는 좀 배경을 좀 바꿔볼까요?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데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 이 또한 조여정이었죠. 네. 전원 백수인 기택 가족, 아들 기우가 부잣집 박사장 가족의 과외 교사로 들어가면서 가족 전부가 신분을 속인 채 하나씩 그 집에 취업을 하게 되죠. 조여정은 박사장의 아내 영교 역할을 합니다. 영교는 이상한 악당은 아니죠. 폭언도 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일부러 괴롭히지도 않아요. 사람을 잘 믿고 아이를 걱정하고 상대에게 매우 친절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너무 잘 믿는다는 거. 기택 가족이 만든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믿어요. 다른 뉴스 채널에서는 당시 영교를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단순하고 순진한 인물로 설명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교를 볼 때 뭔가에 좀 재밌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착한 사람과 타인을 이해하는 사람, 같은 사람일까요? 영교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 어떤 현실을 견디고 있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여기에서 배우 조여정과 영교가 아주 재밌게 이 오버랩되는 갈리는 투샷. 네, 조여정은 인터뷰에서 영교는 자신이 맡았던 인물 중 상당히 심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상대 배우들의 행동에 집중해 반응을 했다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실제 자신은 영교와 정반대로 불필요한 정도 많은 생각을 하는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배우가 생각이 별로 복잡하지 않은 사람의 역할을 연기를 하려고 하면서 생각을 많이 걷어냈던 배역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연기란 정말 이상한 직업? 그 연기를 역할을 하는 분들의 이상하리만큼 자기 생각, 자기 생활 이런 것들을 걷어내면서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왜 조여정을 영교로 봤는지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조여정의 말을 따르면 봉 감독은 인간 중독에서 조여정의 특이한 기운을 받고 캐스팅 연락을 하면서 우리 영화 좀 이상해요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여정은 저도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라고 해서 캐스팅 그 작품에 출연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만약에 어떤 유명한 감독이 전화가 와서 우리 좀 영화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그럴 때 이 전화를 받는 배우라면 내가 또 그 유명한 퀄리티 있는 배우라면 어떤 대답이 먼저 나갈까요? 어떤 내용인데요? 라고 물어본 어떤 작품인데요? 어떤 내용의 작품인데요? 뭐 이럴 수 있지 않아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근데 조여정 배우는 저 이상한 거 좋아해요. 그리고 그 결과의 작품은 기생충이었던 거죠. 좋아하는 이상한도 잘 골라야 하고요. 그의 조여정은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받고 수상소감에서 아주 조여정다운 표현을 이야기하죠. 자신 어느 순간부터 연기를 짝사랑하는 존재처럼 받아들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든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불안이 오히려 계속 연기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고 이야기를 나누어 줬어요. 흥미로운 건 최고의 순간에 드디어 내가 인정받았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짝사랑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한 거죠. 상까지 받았는데 연애 성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연기 쪽에는 상당히 철벽을 하고 자기 관리를 제대로 엄청 철두철미하게 하는 부분으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이쯤 돼서 분위기를 한번 조금 바꿔볼게요. 김현철의 왜 그래 듣고 이어갈게요.

네, 김현철의 왜 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드라마 속 장면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사는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간 현희의 너영나드 이야기 현희의 너영나드 48화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 조효정을 만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욕망하는 조효정을 봤으면 방자전 춘향이를 원했고 후궁의 화연도 원했고 인간 중독의 숙진도 원했습니다. 99억의 여자 정서연은 아예 그 욕망 앞에 숫자를 붙여놓았죠. 99억. 그런데 최근 작품으로 오면서 재미있는 변화를 익혀지고 있어요. 조효정이 이제 바라보는 쪽이 아니라 바라보는 쪽으로 여태 이제 다른 내가 그 안에 있었던 욕망에 있었다면 이제는 바라보는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거죠. 히든 페이스 24년도 작품입니다. 모든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거, 집안의 비밀 밀실. 밖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수연이를 볼 수 없습니다. 조여정이 연기한 수연에게는 꽤 잔인한 자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차라리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너무 잘 보여요. 조여정은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지만 뒤로 갈수록 내가 이걸 충분히 역동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겼다고 해요. 늘 작품을 선정을 할 때 그 작품에 돋보이는 이가 누구인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나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그 작품이 살아나는지 이런 거를 생각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역동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이제 처음 시작과 더불어 하면서 계속 실제로 밀실 장면에서도 미리 감정을 예쁘게 설계하기보다는 밖에서 벌어지는 송승헌과 박지연의 연기에 집중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을 택해야 했고 기생충의 영교는 자기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몰라서 문제였다면 히든페이스의 수연은 자기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너무도 많이 알아버려서 문제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둘 다 작품 알아야 문제이고 너무 알아서 문제이고 너무 몰라서도 문제였던 두 작품의 배우 모두 다 조여정. 둘 다 집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배우 이제 좋은 집에 들어가실 때는 계약서보다 먼저 비밀방 유무부터 확인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다음 작품에서는 집도 아닙니다. 호텔로 한번 가볼까요? 살인자 리포트. 25년도 작품이에요. 최근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유정은 베테랑 기자, 선주 역기를 하죠. 특종의 절실한 선주에게 한 남자가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누군가 기자들한테 요청을 하는 인터뷰 요청을 하면 자신은 연쇄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정신과 의사 영훈. 그런데 조건이 있죠. 호텔 스위트룸에서 단둘이 만나자.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현희 같으면 사실은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기사도 써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방법은 좀 택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요즘 화상회의 화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선주는 어땠을까요? 들어가죠. 기자니까, 특종이니까, 단독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상당 조여정과 정성일 두 배우의 얼굴과 대화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조여정은 이 작품을 두고 숨을 곳이 없었다라고 표현해요. 배우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자기 바닥이 보일까봐 무서웠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순간에는 해보는 편이라고 하는 그 자신만만함.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데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조여정이 또 안 무섭다. 저도 이런 말 좋기는 한데, 무서운데 한다. 완전히 다르죠. 안 무섭다고 무서운데 한다. 히든페이스 때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보다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인자 리포트에서도 내 실력이 보이면 어떡하지? 결국 이런 걱정을 안고 있으면서도 해내는 거죠. 잘할 자신이 있어서 가는 사람보다 자신이 없어도 한번 들어가 보는 사람. 사실 현희도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않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용기는 이쪽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자신 없어도 한번 가볼까? 이런 경우. 그리고 조 요정의 최근 작품 세 편 한번 건네볼까요? 히든페이스에서는 봅니다. 살인자 리포터에서는 듣는 역할. 그리고 다음 영화 작품에서는 직접 카메라를 들고 기록을 하죠. 그 전에 한 곡 듣겠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저 사람을 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노래 제목이 갑자기 무서워지기도 해요.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0: 네,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듣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48화 가장 중요한 작품 한번 열어볼까요? 어차피 오늘은 조여정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창동 감독이 버닝 이후 8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었죠. 가능한 사랑. 우선 아직 개봉 전이잖아요. 아직 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공개된 설정에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마? 스포? 이거는 조금 부분이 있으니까요. 전도연이 연기한 미혹, 설경구가 연기한 호석. 호석은 해고 노동자예요. 해고 노동자 가족과 또 다른 부부. 조여정이 연기한 다큐멘터리 감독 예지, 조인성이 연기한 남편 상우. 예지는 해고 노동자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미혹과 호석의 삶을 열어가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환경에서 살아온 두 부부가 얽히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욕망과 관계가 조금씩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베니스 영화제 공식 소개 역시 해고 노동자 부부와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가 만나 서로 다른 삶과 숨겨진 욕망을 마주하는 이야기라고 설명합니다. 어찌 보면 기생충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 요런 부분들과 좀 거의 맥락이 비슷하다?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영화는 영화관 가기 전에 철학적으로 준비가 필요해요. 사실은 너무 좀 안타까웠던 게 영화관에 먼저 이게 올려지는 게 아니라 OTT 라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조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계속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 그래서 이 영화의 설정이나 아니면 왜 상을 받게 됐지라는 부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기생충이 떠오르는 것처럼. 감독이나 조여정 배우가 두 작품을 직접 연결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연기를 하고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너영나드 오늘 현인은 조여정의 필모그래피를 놓고 연결을 해보니까 그렇던 것 같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영화 베니스 영화제 서평이나 소감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기생충의 연교 경제적으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실제 삶은 잘 모르는 26년 가능한 사랑의 예지. 이번에는 반대인 거죠. 자신의 다른 삶을 사는 노동자에게 먼저 찾아가고 카메라까지 들고 가는. 그러니까 기생충의 연교가 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라면 가능한 사랑의 예지는 그 선을 넘어가 보겠다라고 직접 표현한 사람이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창동 감독다운 질문을 던지죠. 정말 넘어간 걸까? 카메라를 들고 그 사람 옆으로 오래 있으면 그 사람을 이해한 걸까?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그 사람의 삶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맞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게 지금 내가 정말 맞는 걸까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소개에서도 이 작품을 계급과 욕망, 관계가 충돌하는 이야기로 설명하고 미호기, 예지의 다큐멘터리 참여하면서 서로 다른 경제적 배경의 부부가 얽혀갑니다. 히든페이스에서는 본다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었고 살인자 리포트에서는 듣는다고 해서 모든 말을 진실인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가능한 사랑에서도 찍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현희의 너영나드에서는 오늘의 포인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카메라도 인터뷰도 돈도 선의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는 거리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가능한 사랑이지 않았나? 네. 베니스 영화제에서 은자상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죠. 감독상이 아닙니다. 감독상은 별도로 수여됐고요. 가능한 사랑이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다. 8년 만에 내놓은 작품이 다시 세계 영화계의 중심이 선 거죠. 그 안에 배우들이 조여정 배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현희의 흥미로운 점은 그 부분인 거죠. 방자전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솔직히 한 춘향이 후궁, 살아남아야 하는 화연. 인간 중독에서는 사회적 유치와 성공의 규칙을 아는 숙진. 기생충에서는 자기 세계 밖에 삶을 잘 알지 못하는 영교. 히든페이스에서는 보고 싶지 않은 진실까지 봐버리는 수연. 살인자 디포터에서는 진실을 듣기 위해 살인범 앞에 마주 앉는 선주.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삶을 카메라에 담는 예지까지. 조여정의 그동안 했던 배역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조여정의 자리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사람의 욕망, 사람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서로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계속 따라붙게 되는 거죠. 오늘 조여정의 인터뷰를 보니까 제일 재밌었던 거. 이 배우가 스스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어요. 히든페이스를 만나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살인자 리포트를 만나서는 내 실력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걱정. 근데 결국은 다 참여를 하죠. 우리는 그걸 다 봤어요. 자신감으로 가는 배우가 아니라 궁금증으로 가는 배우구나. 나는 잘해가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딱 어울리는 배우. 우리가 알고 있던 조여정의 얼굴 다음에 새로운 얼굴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 실제 가능한 사랑 촬영에서도 재밌는 부분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조여정은 이번 작품에서 예지가 미혹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인물인데 실제로 자신도 전도연 배우를 따라가는 감각으로 연기를 할 수 있었다.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영화 속에서는 예지가 미혹을 바라보고 카메라 밖에서는 조여정이 전도연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작품과 실제 배우의 관계가 살짝 겹친 오버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48화 시작에서는 이 질문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시간을 따라왔는데도 여전히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오래 봤다고 그 사람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카메라로 기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온전히 내게 전달되는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을 안다는 것보다 계속 궁금해하는 것. 혹시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지만 꽤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배우 조여정,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계속 갈구하는 조여정. 멋있지 않아요? 저도 궁금해요.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에게 한번 묻는 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현희의 너영나드 48화 오늘 배우 조여정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현희이고요. 진행자 현희입니다. 영화 끝난 뒤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문 하나가 남는다면 그 질문까지 오늘의 영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 간 교류를 위해 다른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 김해의 마을 공동체 미디어 김해 FM에서 제작한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2: 김명은 하성자의 H의 서재.
3: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김해 FM 동그라미 방송국 H의 서재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저는 하성자
4: 김명훈입니다.
3: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3: 네, 그제 통영에 수해가 발생하고 히말라야 만년설 해빙과 붕괴로 인해 네팔과 티베트에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곳마다 온정의 손길로 함께하는 모습에서 사람 사는 지구촌임을 실감합니다. 시골에 자주 가는 저는 밭둔덕 여기저기 누렁둥이 호박이 펑퍼짐하게 자리 잡은 것이 마치 고향집을 지켜오신 어르신처럼 든든해 보였어요. 추석 앞두고 달님과 닮은 둥근 호박전을 미리 부쳐주셨던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호박전을 베어 먹으면 한 입에 반달이 되고 또 한 입에 눈썹달이 되는 것이 다 먹고 나면 마치 달님을 삼킨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여러분의 9월이 환히 빛나길 기원합니다. 김명훈 작가님,
4: 네.
3: 예, 인사와 함께 이달의 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네.
4: 책을 소개하기 전에 네. 우리 좀 오프닝이 참 시적
3: 그렇습니까?
4: 사절가님께서 이렇게 오프닝을 하셨는데
3: 네.
4: 그 굉장히 오프닝이 그 시의 한 구절처럼 시의 몇 구절처럼 시를 낭독하시는 그런 구절 같아서 참 마음이 벌써부터 한가위처럼 예. 동글동글해지네요.
3: 늘 어색합니다. 열심히 제가 적어오긴 하지만 이렇게 좀 어색하긴 해도 정말 늙은 호박 같은 어르신이 네. 이 가을에 네. 예, 생각나는 그런 네. 시절이네요.
4: 네. 네. 그러면 동글동글한 마음으로
3: 네.
4: 그 우리 그
3: 동그라미 방송국
4: 예, 예. 네. 소개해드릴 책은 네. 뭐 26년 네. 김해 올해의 책에 선정이 된 문은평 작가의 네. 네. 젊음의 나라라는 책입니다. 젊음의 손은평 작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그 23년도인가에 아몬드라는 책에 굉장히 히트를 해서 그, 뭐,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더라고요. 네. 그 아몬드가 그 뭐, 창비 청소년 문학상도 받고,
3: 네.
4: 또 뭐, 일본에서는 서점 판매 1위를 달성할 정도로 국제적인 명성을 네. 얻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손은평 작가의 젊음의 나라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저도 그 아몬드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그 아몬드의 청소년 문학상이라기보다는 거의 성인, 청소년과 성인들이 봐도
3: 네.
4: 무방한 책이고, 한 편을 봤는데 참 뭐라 그럴까. 작가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능력,
3: 네.
4: 아니면 뭐 이렇게 서사를 짜는 그런 짠새 같은 뭐 구성력,
3: 네.
4: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물론 이 젊음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김해 올해의 책에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김해 FM이지 않습니까?
3: 네.
4: 그래서 저희가 26년, 김해 올해의 책에 선정된 그 손은평 작가의 젊음의 나라라는 책을 선정했고요.
3: 네.
4: 손은평 작가 이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미래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 SF 소설이라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이제 현실에 닥치는 지금의 문제를 이렇게 한번 토론해 볼 수 있는
3: 네.
4: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3: 네.
4: 그런 뭐 시대 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3: 그렇죠. 네네.
4: 예.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번 읽으면, 예. 뭐,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참 시대의 문제점을 잘 드러낸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으면
3: 네. 예, 손은평 작가가 사회학 철학을 전공했는데 네네.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대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아, 이 영화를 좀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예, 순서에도 사례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2026년도 김혜씨 올해의 책인데 이 올해의 책 대표 도서가 젊음의 나라. 예, 청소년 도서는 뭐 G랑 G랑 그리고 중독 가족 이렇게 세 권 중에서 가장 대표 도서가 우리 청렴의 나라입니다. 잘 선정한 것 같고요. 예, 예.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 이 시대의 문제점, 노인 문제, 청년 문제, 청년 취업 문제, 그리고 자동화 AI 문제, 그리고 돌봄 문제,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관계와 관계의 문제, 뭐 이런 사회적 문제가 다 나오고 다문화 문제, 뭐 하여튼 그리고 출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다루어져서 아, 이 책 속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인공 유라입니까? 유라가 쓴
4: 나라,
3: 나라. 예, 한 나라, 나라. 예, 예, 나라가 유나라가 쓴 예, 일기 형식의 그런 글인데 그 속에 예, 이렇게 문제를 다 제시해 놓고 약간씩 드러내 놓고 이렇게 예, 이제 독자들에게 뭔가 해답을 구하기보다 보여주고. 아마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작법이 대단해요. 네. 어쨌든 손은평 작가 이 책은 아몬드는 30개국에 번역 수출이 되었다 하니 문제 작가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학이 지금 한강뿐만 아니라 우리 황순원 작가도 그렇고 황순원이 아니고 황석영 작가 또 많이 번역이 되고 지금 번역되어서 나가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4: 예, 그런 거 보면 이게 네. 번역의 힘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그 요번에 그 뭐 금 뭐 한 2000년대 이후로 해가지고 뭐 K-팝이라든가 예. 뭐 K-드라마라든가 또는 뭐 K-음식 그런 예. 뭐 문화 우리나라 문화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번역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학이라든가 뭐 더불어 평창 대구로 이제 그 성장하는 하는 사업이 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니까 뭐 한강 작가의 노벨상을 필두로 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작품들이 해외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 번역의 힘이 참 큰 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4: 예전에는 뭐 노벨 문학상을 받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한글 자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서. 네. 그런 것들이 번역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망이 확산되다 보니까 그 정서에 힘입어서 외국인들이 아니면 뭐 타 국가들이 우리나라 정서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거든요.
3: 네. 우리 번역이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일은 참 고무적입니다. 19세기 홍종우, 김옥균을 상해에서 저격 했던 홍종우가 우리나라 최초의 프랑스파 유학생이에요. 네. 그 이 유학생이 우리 다른 제목이지만 신청전과 춘향전을 번역해서 프랑스에 소개했고 그 작품이 그렇게 또 많이 읽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번역 역사도 이 문학을 함에 있어서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구한말 그런 번역의 역사와 함께 우리 문학이 세계에 소개됐다는 거 참 뜻깊죠.
4: 네.
3: 예. 예. 그래서 우리 이 첫 문장을 보면 한겨울에도 1월 1일입니다.
4: 네, 일기, 이 소설은 네. 일기 형식으로.
3: 네, 네. 한겨울에도 한여름처럼 지내기로 결심했다. 우리 첫날 결심해서, 아이, 새해 결심해서, 이 한겨울에 한여름처럼 지내기로 결심했다. 이 문장에서 뭔가 다가오는 거 있었습니까? 작가님, 어떻습니까?
4: 저는 그 눅눅한 빵.
3: 네.
4: 그 요즘 그 제 생각 저도 이제 막 한 여름에 이렇게 집 안에 떠보면 너무 더워서 네. 이렇게 축 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 제 열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습기를 가득 녹음은 눅눅한 빵 같다라고 네. 생각하셨거든요.
3: 예.
4: 뭐 부석부석하진 않지만은 약간 숯기를 먹은 채로 네. 약간 곰팡내가 나는 그런 한 입 베어 먹으면 곰팡내가 나는 빵. 내 사리를 이렇게 베어 먹으면 그런 맛이 나지 않을까.
3: 그렇게 네.
4: 근데 그 정도로 예.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었나.
3: 아, 청년이 힘들죠. 예, 왜냐하면 호텔 청소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사적인 그 수건인지 걸레인지 욕실에 있는 그런 거라든지 침대 시트를 이렇게 청소하는 주인공입니다.
4: 네.
3: 이 주인공이 처음 직업이 예. 호텔 청소부예요.
4: 진짜 호텔 청소부죠. 임신직이었고.
3: 네. 네. 그런데 그러면... 그 1월 1일 뒤에 출근을 했는데 이 친구가
4: 네.
3: AI로 통보, 그 문자 통보 왔는 걸 안 읽어본 거죠.
4: 그렇죠.
3: 예, 그래서 자기가 해고된 걸 모르고 가서 일을 조금 했어요. 화장실 청소라든지 얼마나 한 게 예, 속상하고 그게 AI로 대체됐다는 거죠. 대체가 되면서 본인이 하던 청소를 그 자리에서 딱 정지하고 나가라니 나온 거예요.
4: 네.
3: 나오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을 한번 발로 쾅 차듯이 문을 닫고 나오는 그것밖에 내가 나를 풀 곳이 없더라.
4: 네, 이제 소위 말하면 네, 해고가 된 거죠.
3: 네, 해고되면서 그러니까 네. AI한테 대체된 거죠.
4: 그렇죠.
3: AI가 청소를 하고 이제 너는 필요 없어. 그런데 1월 1일이라서 휴일에 문자를 보내기 그래서 조금 늦게 보냈다. 왜 못 봤니? 이제 일 중지하시고 그냥 가라고. 참 해고당하는 기분.
4: 네. 네. 해고를 당했으니까.
3: 네.
4: 그 주인공을 이뤄는 나라를.
3: 네.
4: 나라를 이루어가는 차원에서.
3: 예.
4: 저 노래 한곡 듣고.
3: 아, 예. 주인공 이름이 나라입니다.
4: 네.
3: 우리나라.
4: 이게 소설이.
3: 아유, 그런 뉘앙스가 있네요, 또. 예.
4: 젊음의 나라지만.
3: 네.
4: 젊음의 나라가 이제 젊은 나라.
3: 네.
4: 주인공 이름이 나라거든요.
3: 네. 네.
4: 젊은 나라라고 읽을 수 있지만.
3: 네.
4: 이게 저, 그, 작가의 이제 의도는.
3: 네.
4: 저, 뭐, 저기 뭐지, 나라가 이제. 뭐 나라가 젊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3: 네.
4: 이 젊은 나라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네, 국가죠. 젊은 국가가
3: 네.
4: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는 그런 또 속다른 사정이 있겠죠.
3: 예, 그런 네. 중의적인 뜻이 예. 제목에, 책 제목에 네. 좀 뜻이 있습니다. 그죠?
4: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3: 예.
4: 그 98년에 발표된 그 다이도라는 여가수가 있습니다. 여가수의 그 땡큐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마 나라의 처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3: 네.
4: 그래서 제가 땡큐라는 곡을 선정했는데,
3: 예.
4: 하여튼 한 곡 듣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듣고 네. 가겠습니다. 네.

0: 네, 가이드의 땡큐 들어보셨는데요. 뭐, 이게, 이 가사를 음미해 보면, 하루아침에 이제 그 젊은 여성이 하루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집이 이제 허물어지는, 강제로 철거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주요 가사가 이제, 뭐, not so bad,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내용인데요. 요 젊음의 나라의 주인공인 나라라는 그 여성 있죠. 여성 청년이죠. 뭐 여성 청년인데,
1: 29살에서 서른 되었죠.
0: 그 나라라는 그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그 호텔에서 해고가 되고, 이제 로봇이라는 그런 이제 그 노동력이 대체되기 때문에 해고가 되고, 다시 이제 절망의 순간에 다시 이제 그 국가의 복지 정책에 소속된 유닛, 그러니까 노인들의 유닛, 다섯 군데가 있죠. A부터 F까지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A는 가장 최상류층의 노인, 그리고 B는,
1: 사파이어
0: 그렇지,
1: 레이크.
0: 이제 사파이어 레이크, 그런 식으로 갈라져 있는데, A, B, C, D, F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국가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한 50년 전 후의 내용이라고 봐도 될까요? 한 50년
1: 50년까지
0: 전쯤은
1: 안갈것
0: 아마. 아,
1: 같아요.
0: 그렇죠.
1: 지금
0: 그러면
1: AI
0: 뭐.
1: 시대를 2035년으로 보는
0: 그렇죠.
1: 걔네들이 많더라고요.
0: 그리고 이 소설의 배경이 되면, 뭐냐, 하 작가님 말씀대로라면, 한뭐 2030년, 40년 좀
1: 40년쯤.
0: 되겠는데, 40년 전쯤에는 그 노인의 인구가 60%고, 젊은이의 인구가 40%. 그러니까 그 젊은 인구가 60%를 위해서 이렇게 떠받쳐 두는 단계가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죠? 2040년을 배경으로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그 40%의 그 젊은 층이 그 노인을 먹여 살리는, 요용하는 그런 쪽에 이제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이제 그 소설의 전반적인 그 세계관이 쫙 펼쳐지는 거죠. 그 세계관 속에 이 소설이 펼쳐지면서 그 나라라는 그 여성 청년이 이제 그 60%의 노인들을 위한 만들어 놓은 그뭐 요양시설, 복지시설에 취업을 하면서 이제 겪게 되는 상황들과 또 거기에서 펼쳐지는 뭐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혐오, 조롱, 이제 젊은이들이 자기 돈으로 이제 노인들을, 자기가 낸 세금으로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그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혐오하고 조롱하고, 또 국가가 우리는 노인들을 위한 세대가 아니다. 우리도 지금 사기가 빠듯한데, 우리가 왜 노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이 쭉 펼쳐지는데, 하여튼 이 지금 줄거리 자체는 그렇습니다. 줄거리 자체는 이제 그 주인공 나라가, 그 호텔에서 해고가 되고, 이제 그 해고를 기다리는, 해고가 되면서 일자리를 찾다가, 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사파이 A급 복지시설에 취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A, B, C, D, F까지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죠? 뭐 A에서 잘못하고, B에서 잘못하고, 어쨌든 간에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F까지 오는 그런 단계를 걸은
1: A가
0: 것인데,
1: 최고급이고
0: 그렇죠.
1: F는
0: 최하급이죠. 그러니까
1: 노인들이
0: 우리가 어디 이게
1: 작업을
0: 도시,
1: 하고
0: 그렇죠.
1: 숙식이 되는
0: 서울로 치면 뭐 한강에 있던 한강뷰를 바라보는 그 아파트에서,
1: 7성급 호텔이 사파이어 유닛 A고,
0: 그렇죠.
1: 유닛 B는 말하자면
0: 뭐
1: 미술관 좀안 좋은
0: 그렇죠.
1: 미술관
0: 그렇죠.
1: 정도의
0: 예. 이제 그 정도로 점점 밀렸냐면서
1: 그렇게
0: 거의 F의 단계가
1: F는
0: 되면, 그렇죠.
1: 폐교에다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0: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노인 요양시설이다 보면 되겠죠.
1: 돈에 의해서
0: 그렇죠.
1: 노인들도 급수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 요양 그
0: 그렇죠.
1: 보호하는 기관인데 국가가 주도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는 시카모어 섬에 이게 먼저 시도했던 그 시스템을 국가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0: 그렇죠.
1: 제휴해서.
0: 소위 말하는 AI가 지배하는 세계로 보면 되고요. 네. 그 AI 세계에서도 지배 AI를 포기한 세계, 포기한 네. 세대가 포기한 네. 노인 세대를 네. 이렇게 그 나눈 구역 자체가 이제 F 구역입니다.
1: 네, 그렇죠.
0: 거기에서는 네. 이제 노인들이 작업 자족을 하고 네. 공동체 족속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일정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으면
1: 네.
0: F에 모여있던 노인이 쫓겨나는
1: 네.
0: 변방으로 쫓겨나는 거죠.
1: 네.
0: 그러면 뭐 거의 굶어 죽으라는 식으로.
1: 네. 그리고 이 내용 속에 보면 노인들이 돈을 많이 내어야 그 알라 살할지
0: 그렇죠.
1: 예, 그게 다뤄지고 있어요.
0: 선택적 예, 선택사라고
1: 선택적 그러죠. 죽음을 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미 예. 구축되어 있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2035년인데 불과 저희한테 닥칠 문제 같기도 하고 감감하네요. 이 소설대로라면
0: 네.
1: 그러나 이 소설이 완전히 절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0: 네.
1: 예, 웃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0: 네, 작가의 예. 의도 자체는 예. 뭐. 보통 작가가 글을 쓴다 그러면 그 뭐 혐오한다고 혐오로 끝나지 않고
1: 네.
0: 그 대안이 없다면
1: 네.
0: 그 대안을 만들어주는 게 작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1: 희망의 여지를 그렇죠. 언제나 두는 네. 것이
0: 네. 예. 소설이나 하면 물론 다친 결말도 좋지만 또 다친 결말 속에서도 열린 길을 찾아내는 게 작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죠.
0: 그리고 또 독자들도 그런 걸 원하고 있으니까
1: 네. 그러니까
0: 손우병 작가의 책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그 열린 결말도 있고 물론 선택의 문제지만
1: 네.
0: 어떤 그 주인공이 겪는 사건과 또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뭐 미래에 대한 얘기 그런 것이 쭉 펼쳐지는데. 이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그 시카모아 섬이라는.
1: 예, 시카모아 섬이 청년들이 취업하고 예. 싶은 최고의 곳.
0: 그렇죠.
1: 예. 예, 그러니까 요즘을 치면 뭐 구글이나 그렇죠. 우리나라의 굴지의 어떤 그런 기업 그 중에서 이제 거의 이 시대는 노인 복지 사업이
0: 예.
1: 어떤 취업에서 가장 그 상위에 속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이고 일자리도 거기밖에 거의. 예, 없는 특수한 직업을 제외하고 AI로 대체되니까 역하는데 이 서러운 것은 이 시카모어 섬이 너무나 초특수층.
0: 그렇죠.
1: 예, 사파이어, 그러니까 유닛 A가 말하자면 한 뭐 10만 달러짜리 컵도 탁 던져 깨고는 이래 할 수 있는 부자들이거든요. 대기업 주라든지 그러니까 그를 능가하는 세계에서 그냥 손꼽을 정도의 부자들만이 시카모어 섬에 살고 유닛 A는 그렇고 유닛 B는 보면 대학 교수, 뭐 교사, 성공한 자영업자 그런 수준이 살고 이렇게 계층이 수용되는 계층이 다 달라요. 돈이 없으면 노년도 그렇게 선택적으로 가야 되는 어떤 시설에도 그렇게 가는 시스템인데 그러나 이 주인공 나라의 어머니는 나는 그런데 싫다 하면서 성당에 가서 봉사하고 어린이들한테 그 무용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죠.
0: 네. 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소설의 배경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디스토피아 현실 세계
1: 네.
0: 그리고 이상적인 세계가 가시모와 섬 이렇게 네. 나눠지는데 그 디스토피아의 이제 인구 계층은
1: 예.
0: 6대 4입니다. 그러니까 40%가 60을 떠받치는 예. 그런 세계라고 이제 작가가 단정을 하고
1: 예.
0: 이제 시카모아 섬은 저거 계층이 3대 6입니다.
1: 예.
0: 3대 6대 1인데 1은 예. 이제 특수 계층이고 3대
1: 예.
0: 6대인데 그러니까 60%의 청년이 이게 30%의 노인에게 봉사하면서 예.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구조,
1: 예.
0: 자기가 월급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1: 숙식을 다 그렇죠, 제공하고요. 그렇죠.
0: 그러니까 60%의 청년이라 그러면은 이제 인구 구조 자체가 이거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서
1: 네.
0: 할 얘기 넘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현실적인 디스토피아의 현실 세계는 6대 4라는 그런 인구 계층의 차이에 의해서 그 한 뭐 천만 명이라 치면 600만 명의 노인을 위해서 400만 명이 거기에
1: 400만 명의 노인을 위해서
0: 아니요 이 디스토피아 세계
1: 디스토피아는
0: 이게 예. 600만 명의 노인을 위해서 400만 명이
1: 네.
0: 거기에 이제 매달려서 이제 뜯어먹는 구조가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1: 그렇죠.
0: 그런 저희가 지금 나눠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1: 네.
0: 그 주인공 나라는 그 시카모아 섬 3대 6대 1이라는
1: 네.
0: 그 섬으로 자기가 이제 이주를 해서
1: 예.
0: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극 뭐 예. 영화라는 거 배우 하고 싶다.
1: 이 사람 배우가 꿈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0: 그런 이제 뭐 미래에 대한 꿈을 그리고 사긴 하지만 예. 그게 또 뭐 뜻대로 된다면 그게 인생이겠습니까?
1: 네.
0: 실제도 그렇고 문학적으로도 네. 그렇고. 아유,
1: 그렇죠. 네. 어쨌든 네. 이 시카모어 섬은 나라가 바라는 이상적인 취업의 어떤 내 최종 목표이기도 해요. 자기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 왜냐면 특별히 가족이 없고 엄마만 계시니까 엄마와 정이 그렇게 깊지도 않고 해서 시카모어가 목표입니다.
0: 그렇죠.
1: 예, 그래서 AI의 지배당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의 일자리든 노인들의 돌봄이든 AI가 주축이 되는 이 문제 발생이 저는 체르노빌 원폭 사건이 어떻게 세계에 파장을 일으켰나 그 정도의 어떤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지 않을까. 언젠가나 터질 그런 문제를 그래서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라디오 액티비티 듣고 가겠습니다.
0: 네.

0: 자,
1: 예.
0: 예, 라디오 액티비티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1: 아,
0: 노래인데도 이게
1: 그렇습니까?
0: 뭐 체르노빌 사태를
1: 네, 예.
0: 극복하는 노래.
1: 아, 예.
0: 예.
1: 극복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게 어떻게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예, 그렇지만, 라디오 액티비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음도 전자음이 나오고, 저는 처음에 옛날에 나오던 그 어떤, 저, 릴레? 예, 그런, 예, 또, 아주 새로운, 아주 신선함을 느꼈던 음악이라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 AI들이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체르노빌 같은 어떤 파괴력을 가진 그런 문제를 양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왜냐하면, 이 책에 나오는 것은 한, 말하자면 50년, 한 30, 20년 뒤에서 한 50년 사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우리가 어르신들을 다 요양원이라는 게 지금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당연시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지금도 차등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부산의 모처 또 어디 실버타운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되고 또 일반적이고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유형은 국가에서 이 시카모 섬에서 했던 시스템을 국가가 제휴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카밀리아라는 레드너, 카밀리아 레드너라는 여성이 그것도 한국인이 이 시카모 섬을 어떻게 아주 쓰레기 섬이었는데 쓰레기 흡입기가 개발되면서 시카모 섬에 쓰레기가 다 처리되고 거기다가 캐나다에 와플 나무를 심고 단풍나무 심고 이래서 이 섬을 천국으로 꾸민 거예요. 꾸미고 그 시설을 다 갖추고는 아예 고급화 전략으로서 여기에는 세계 최상류층, 그야말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뭐만 명이라면, 예, 청년이, 그, 돌보는 청년이 여섯 배니까, 그, 어떻게 됩니까? 6대 4니까, 그렇게 인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카모 섬에서 한, 그 다음에 이 카밀리아가 했던 시스템이, 예, 유닛 1,
0: 그렇죠.
1: A에서 유닛 F까지 시스템을 했는데 이 시스템을 국가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협력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 시스템 좋다. 이래서 지금도 민간에서 먼저 선도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공적 영역에서 수용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업들이 현재 우리 모르는 복지라든지 이런 분야들에서 제법 있습니다. 예, 그렇듯이 이 책은 그렇게 구성되고 있고 그것이 현실화된 사회 속에 지금 나라가 살고 있고 그리고 나라가 집세가 아까워서 친구 하나 더 드렸죠.
0: 그렇죠.
1: 예, 일리아를
0: 이게
1: 그리고
0: 엘리아도 이제
1: 네, 다문화
0: 이민 노동자죠. 그렇죠.
1: 네.
0: 그런 이제 앞으로 사회도 다국적 사회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도 암시해 놓고 있는 그런 또그 소설 속에 그런 또 주인공이 또한명또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1: 예, 엘리아는 가족이 너무너무 외국에서 왔지만 가족이 너무 끈끈하고 좋고 같이 사는 나라가 귀찮을 정도로 집에 자주 오시고 시끌벅적하고 그 같이 사는 사람 배려도 안 하지만 보면은 나라는 엄마하고 단둘이 외롭고 엄마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는 제도가 이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 그 아이가 나란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엄마는 그런 의식이 확고하죠. 나는 법적 범위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수용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너를 낳아 기른다. 이렇지만 나라는 성장 과정 속에서 아빠라는 존재와 그리고 주변의 시선, 학원 선생님이 활짝 놀라고 너희 엄마가 그렇게 앞선 사람에서 약간 빈정된 듯한 그런 분위기를 다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의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엄마는 자기 인생이 중요해. 늘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나라는 버려두었는데 이웃집에 이사 온 이모가 이제 이 나라를 미나 이모가 참잘 돌보던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교감이랄까 이런 게 오히려 엄마보다 더 깊었던 그런 그리고 그 상징이 남아 있는 게 현재 그 인형이죠.
0: 그 엘리라는 예, 그런 인형인데 어떻게 보면 그 손은평 작가가 그랬을 때그 엘리 저 엘리 엘리야죠.
1: 엘리야,
0: 예, 엘리야라는 그 이민 노동자 같이 사는 룸메이트인데
1: 예.
0: 룸메이트를 출연시킨 것도 이것도 하나의 장치라고 하면은
1: 네.
0: 그 엘리에라는 친구는 이민 노동자인데
1: 네.
0: 그
1: 간호사죠.
0: 그 간호사죠. 네. 뭐 물론 그 어느 그 유닛에
1: 네.
0: 유닛에 어느 곳에서 노인을 위해서 이게 노인을 위해서 치료 목적을 가지고
1: 네.
0: 노인들을 위한 간호사인데
1: 네.
0: 또 엘리야의 그 주된 성향이 뭐냐면 노인을 혐오한다는 겁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네. 노인을 혐오하고 조롱하고
1: 네.
0: 내가 왜 이런 값비싼 노동력을 이게 싼값에 노인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뭐 살아야 하나라는 또 노인 혐오를 가진 또 하면 노인을 조롱하는 그런 또 주인공이거든요.
1: 직업은 노인을 공경하고 모셔야 그렇죠. 되는 직업임에도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행동이 항상 다를 수밖에 없는 속에서 그 혐오 집회에도 나가잖아요.
0: 그렇죠.
1: 엘리야는
0: 네.
1: 늘 나가요.
0: 그러니까 혐오 집회라기보다는 그 제도의 뭐 부당성을
1: 네.
0: 뭐 제도의 부당성을 이렇게 뭐 항의하는 투쟁을 정하는 자리라고 보면 되는데
1: 네.
0: 어쨌거나 엘리야는 이게 저 설정 작가의 의도는
1: 네.
0: 그거 같아요. 이게 노인을 이게 혐오하는
1: 네.
0: 하나의 주인공을 내세움으로써
1: 아, 오늘도 이 노인들하고 또 지긋지긋한 그렇죠. 생활을 해야겠군
0: 그러니까,
1: 하면서 출근하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나라와 엘리야는 룸메이트인데 나라는 나라의 목적은 자기가 여기 뭐 이 디스토피아 그죠?
1: 네.
0: 디스토피아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가시무와 소매
1: 네.
0: 나는 입도를 할 것이다.
1: 네.
0: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엘리야는 그건 아니다. 나는 가시무와 소매는 가진 않겠다. 여기에서 바꾸고 저항을
1: 네.
0: 해서 이 제도를 위해서 싸워야지. 가시무와 소매는 당신 뭐라고 그러니까 나라를 두고 너는 이상주의자야.
1: 네, 시카모어성이죠.
0: 현실을
1: 네.
0: 도피하는
1: 네.
0: 너는 이상주의자일 뿐이다 그러면서
1: 네.
0: 도리어 뭐 나라를 욕을 합니다.
1: 맞아요.
0: 시국이. 그 나라는 자기는 그냥 자기가 한 가지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고 그런데도
1: 네.
0: 그 엘리야는 현실 도피.

0: 꿈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청년의 꿈인 거예요. 꿈을 가진 청년이고 엘리야는 현실에
1: 저항을.
0: 열심히 하면서 저항은 하고
1: 그렇지.
0: 그리고 맞지 않는 일에도 말하자면 가식이 아닌 세상입니다.
1: 예,
0: 뭐 좋아서 하는 일이 몇 가지겠습니까? 아, 우리도
1: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음악을 또 한번 들어볼까요?
0: 예, 그래서 이 암담한 청년들, 이 기계에 밀린 청년들, 어떤 그런 청년들을 응원한 노래로서 원하는 거다 해봐. 예, 마야의 노래로
1: 아,
0: 들어보겠습니다.
1: 마야의 원하는 걸다 해봐. 그런 노래도 있었나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원하는 거다 해봐. 여러분, 원하는 거다 해보세요. 한 가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노래
1: 자,
0: 잘 들었습니다.
1: 그러면 젊음이 뭘까요? 젊음은 원한을 할수 있는데,
0: 네.
1: 이제 뭐, 하 작가님이나 저나,
0: 네.
1: 이렇게 지금 이제는 전성기를 지나서,
0: 네.
1: 이렇게 점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지켜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됐잖아요.
0: 아닙니다.
1: 아닙니까?
0: 젊음의 탄생이라고 여령 박사가 쓴 책에 보면, 늙은 젊은이, 젊은 늙은이, 이렇게 있거든요. 사고와 생각이, 마음이 젊지 않으면 젊어도 늙은 것이고, 예, 늙어도 마음이 청년이면 젊으면 젊은 것이다. 그래서 젊음의 탄생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새로운 에너지도 얻었고,

0: 각오의 확장. 지금 저희들 지금 HS 진짜 즐겁게 하잖아요. 김명훈 작가님 책 좋아하시고, 저도 책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늘 읽어오던 책을 들고, 이렇게 김해 FM을 하니, 참, 이게 행복해요. 즐겁고 행복하고, 또, 비록,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유익감을 전달한다는 그런 보람도 있는 것 같고, 작가님을 저는 알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이 젊음의 나라, 이 우리 김 FM에서 HSG는 늘 젊음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이렇게 북토크를 하는 한, 이래 젊음의 나라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HSG를 하니까 저는 이렇게 늙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제 마음은 청춘입니다. 네.
1: 우리 한곡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인데요. 요번에 그 악동뮤지션의 신곡이죠. 저도 이 책을 읽고 이게 소문의 낙원이라는 그 노래를 발견했는데 하여튼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이
0: 아,
1: 노래 한곡 듣고
0: 네.
1: 제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동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아,
0: 악동 뮤지션의
1: 네.
0: 소문이 나건 들으셨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이 책 표지도 젊음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소문의 낙원이라고 바꿔도 손색이 없는 노래 선정이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 이
0: 계속해 주시죠.
1: 책은 보면 아까 저 지금까지 말씀드린 노인 요양 시설의 그 시카모선부터 해서 최A급, 그다음에 유닛 A부터 유닛 F까지, 그리고 나라가 하는 일 엘리야, 그리고 안락 그저 편안한 죽음을 도와주는 제희라는 친구, 그리고 또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밀그리 하는 친구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 어쨌든 그런 주인공들이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포함되는데, 나라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결혼하지 않고 태어난 법적 하자가 없는 아이임에도 자기가 소외감을 느꼈고, 그럼에도 이 나라는 인간적인 거예요. 엘리야는 외국에서 엄마들이 다 우리나라로 취업 이민을 오면서 외국인인 거예요. 다문화라 하더라도 아예 외국인 가족이고, 어쨌든 이 나라는 그 호텔의 유닛에서 일할 때마다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요. 예, 이렇게 등급이
0: 탐감 소설의
1: 나누어지지만,
0: 주인공은 인간입니다.
1: 네.
0: 네.
1: 그러니까 화가 할아버지가 그 유닛 C에서, 유닛 C가 그래도 저명한 화가가 그 오아 계신 거예요. 이 화가가 물감을 원하는데, 그를 거절했다. 그걸 법적으로 자기가 해줄 수 없어. 근무 조건에. 그런데 몰래 살짝 사다 드린다든가. 그리고 면접 시험이 있거든요. 시카모어섬의 마지막에 제이와 나라와 이 친구들이 다 엘리야 다 원서를 넣고 최종 심사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들어갈 때, 이, 나라가 하는 말에 자기의 주장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엘리야와 제이가 먼저 합격합니다. 왜? 너무나 면접적인 말을 잘해요. 그렇게 존엄한 죽음에 제가 기여하고 싶고, 시카고에 가서 더 나의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제이는 그렇게 말하고, 엘리야는 저 지긋지긋한 노인들, 오늘도 가서 그 노인들 봐야 되나, 이렇게 출근하는 친구가 저는 그렇게 잘할 수 있다. 시카모에 가서 노인들 공경하고 잘할 수 있다고 달콤하게 말해서 둘이 합격하고 둘이는 떨어져요. 나라는 탈락합니다. 그 와중에 이모를 만나죠. 미나 이모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빠 없이 이렇게 클때 미나 이모가 늘 이웃에 이사를 왔는데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과 마음이 통했고 이모한테 그 뭐랄까 가족의 정, 가족 이상의 어떤 그런 엄마 같은 정을 느꼈던 이 나라가 유닛 C에서 G D에서 이모를 만났나요? 유닛 F에서 만났나요? 이모를 만났어요.
0: F에서 만나죠.
1: F에서 만났죠. 이모가 작업을 거부해요. 나는 일하지 않겠다.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어서 상담하러 갔죠. 갔더니 이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이에 이제 시험도 치러졌고 시카모어섬 시험도 쳤고 면접도 봤는데 면접 볼 때는 카밀리아 레드너는 30대로 보여요. 노인이었는데 너무나 젊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목소리라든지 이게 목소리는 이렇게 처리를 해서 그렇지 않은데 카밀리아 레드너가 아무래도 미나 이모 같다는 거를 떨쳐버릴 수 없는데 나라가 탈락인 거죠. 나라는 그 면접에서 자기 할말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등급에 따라서 노인들에게 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은 인간들은 다 사람들이 노인들이 된 것은 훌륭한 일이다. 권리가 있고 제대로 대접받아야 한다는 인간적인 답을 했는데 탈락된 거죠. 탈락되고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이 되었고 이제 자기가 살던 옛집에 이 이모를 면담에 이모는 나는 잘 죽고 싶다. 특히 너가 마련해 줄수 없겠니? 하길래 자기 엄마를 연결해 줬죠. 옛날에 살던 아파트 옥상 정원에서 나라와 이모와 그리고 엄마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이 소설이 다 AI와 뭔가 삭막한데, 삭막하고 비인간적이고 뭔가 기계적인 데 반해서 이 나라가 끌고 가는 이야기 주변에는 다 따뜻함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고 그 옥상에서 엄마와 만나서 엄마와 이모가 이제 함께 삽니다. 이모는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라서 이모는 이제 그 엄마가 사는 곳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엄마는 무용을 가르치고 그렇게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노년을 보냈는데 여기에 이 소설의 뉘앙스를 볼 때는 시카모 섬을 창립한 카밀리아 레드너가 미나 이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12월 31일 미나가 이제 나라가 드디어 이 합격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본인이 그 시카모 섬에 가는 걸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있는데 한때 모든 것을 버리고 그곳으로 떠나고 싶었는데 이제는 내 뿌리가 이곳에 단단하게 박혀 있음을 안다.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고 가지를 뻗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갈 거야 떠날 거야 해볼래 그러고 싶어. 무슨 일이 됐든 어떤 일이 닥치든 새로운 무늬로 내 삶을 채워낼 거야. 난 젊으니까 젊디 젊으니까 오늘의 두 발을 디딘 채로 내일보다 젊으니까. 예, 오늘이 내일보다 젊으니까 이렇게 소설이 끝나거든요. 예, 어쨌든 나라 중심의 따뜻한 AI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도 노인 문제, 빈곤 문제 모든 것들이 다루어졌지만 따뜻함으로 마무리되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0: 네, 뭐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는데요.
1: 네.
0: 자, 누구나 청춘은 있습니다.
1: 네.
0: 청춘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1: 네.
0: 이게 젊음의 나라에 나오는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누구나 똑같은 상황을 겪고 누구나 똑같은 갈등을 겪으며 누구나 똑같은 혐오와 조롱을 받으며 본인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차 작가님이 말씀하신 뭐 마지막에 열린 결말이 꼭 열린 결말이지만 다른 결말로 날 수 있지만 아마 작가로서는 손혜평 작가는 그게 최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거 9월 방송을 마무리하는데요. 저희 그 김해 FM H의 서재 방송이 부산에만 송출이 되다가 9월부터 저 멀리 전주까지 송출이 됩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전국구 방송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 나중엔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저희가
1: 청취자 중에 예 인도네시아 분들 서비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0: 그걸 이제 뭐 누군가 번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저희가 H의 서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아직 미숙하지만 많이들 응원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올해 9월에 저 젊음의 나라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10월에도 저희가 또 다른 책을 들고 올 테니까 그때도 많은 들어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댓글도 한번 달아주시고 응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작 김의 FM 동그라미 방송국 H의 서재 김명훈
1: 하성자였습니다.
0: 네.
1: 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0: 10월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으로 함께하는 시간, 책과 함께하는 시간, 책감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간 안녕하셨나요? 3월에 책감시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9월이 되었더라고요. 아침 공기, 밤바람, 하늘 모두 가을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여름 습기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제습기 없는 우리 집 바닥이 보송합니다. 가을이 되니까 지역에서 각종 축제와 행사들이 많아지고 공연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덩달아서 구경 다니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며 저는 너무 더워서 미뤄두기만 했던 일들도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시작한 일들에서 독서가 빠질 수 없겠죠? 독서도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벤치에 앉아서 살랑살랑 바람과 함께 독서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 왔으니까요. 선선한 공기가 주는 기쁨, 뽀송한 공기가 주는 기쁨을 느끼며 도서관도 평소보다 더 자주 가게 되는 요즘입니다. 밤에는 반팔 입고 공원에 나가면 요즘엔 좀 춥던데요? 겨울 오기 전에 딱 이 계절에 어서 열심히 산책도 하고 해야죠. 최근에 저는 그래서 밥 먹고 이제 공원으로 저녁에 산책을 자주 가는데 산책 도중에 어딘가에서 엄청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들리는 거예요. 공원에 있는 공연장에서 클래식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클래식 공연을 들으면서 걷는데 너무 아름다운 선율, 적당한 온도, 너무 좋았습니다. 음악과 날씨에 취해서 20분만 걸으려고 나갔었는데 1시간이나 공원에 있다가 왔어요. 시립교향악단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산책을 하다니, 이거는 어느 귀족들도 못 누렸을 호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귀족이 된 느낌으로 아주 사뿐사뿐 우아하게 걷고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는 전국이 북페어 열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9월은 원래 독서의 달이기도 하잖아요. 원래 9월에 책 관련 행사가 많기는 했지만 지난주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제가 익산 익페어를 다녀온 지난주 주말이죠. 9월 12일, 13일 이때는 2016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 2016 충남 독서대전, 그리고 전주에서 열렸죠. 제9회 전주 독서대전도 있었고 1회 익산 익페어죠. 2016 익산 익페어, 2016 공주 북페어, 2016 원주 독서대전 거리에서 만난 책, 2016 포항 독서대전, 2016 제3회 전주 중구 북 페스티벌 등 전국에서 8개 이상의 크고 작은 북페어가 개최를 했답니다. 정말 전국이 책으로 들썩였던 주말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출판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내가 어느 북페어를 참가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 그리고 저 같은 독자들도 몸은 한 개인데 전국에 가고 싶은 북페어는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했던 한 주였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익산 익페어에 다녀왔는데요. 오늘 책감시에서는 그 생생한 후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아직 북페어 갔다 왔던 신나는 흥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오늘 아주 즐겁게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오랜만에 또 눈물을 흘렸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우정을 느낄 수 있었던 뮤직비디오였답니다. 음악은 2분 36초, 뮤직비디오는 3분 30초거든요. 여러분 꼭 뮤직비디오로도 감상해 보세요. 자, 이제 진짜로 책감시 우리 책 이야기를 해봐야죠. 지난 주말 저는 제1회 익산 익페어에 다녀왔습니다. 2026 익산 익페어는 명실상부, 익산에서 펼쳐진 제1회 북페어입니다. 익산 옆 동네 전주와 군산을 보면 군산 북페어 너무 성황리에 매년 잘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전주도 책회, 독서대전, 그림책 도서전 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익산에는 익산 시립도서관이 주관하는 익산 북페스티벌도 있어요. 그런데 따로 책을 구매하거나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로컬 작가, 로컬 출판사, 로컬 상점이 어우러진 이런 북페어 행사는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전주와 군산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익산에도 좋은 행사가 열려서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요일을 보냈습니다. 익산 익페어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1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회였고 지난 9월 12일에서 13일, 이틀간 익산 청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익산 청년시청이라는 장소도 조금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익페어가 열렸던 장소, 익산 청년시청은 원래 청숲이라고 하는 청년들을 위한 센터였어요. 그런데 그게 더 발전해서 익산 청년시청이 되었답니다. 청년을 위한 공간 대여, 정책 상담, 창업 지원,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고요. 익산역 원도심에 있던 옛 호텔 건물을 재생을 해서 2022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익산역에서 진짜 가까워요. 도보로 한 10분 걸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익페어가 또 여기서 열릴 수도 있으니까 잠시 익페어가 열렸던 익산 청년시청에 대해서도 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번 익산 익페어의 주제는 굿 퀘스천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삶을 만든다라는 거였죠. 주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익산 청년시청 1층에 이제 딱 익페어에 입장을 하니까 주제에 맞춰서 좋은 질문들을 카드지에 인쇄를 해서 촥 전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관람객이 내 삶에 지금 마땅한 질문이다, 좋은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카드를 가져다가 여러 장 가져다가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카드링으로 이렇게 철을 해가지고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질문 카드 전시가 맨 앞에 입장하니까 있었어요. 저도 질문을 묶어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묶어온 질문 한번 볼까요? 요즘 나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예민하게 만드는 일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을 찾지 못한 채 오래 품고 있는 질문이 있나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작은 무엇인가요?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당신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질문 꾸러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진짜 제가 딱 생각하고 있던 그런 질문들이 펼쳐져 있어가지고, 예, 묶어가지고 왔습니다. 저를 지치고 예민하게 만드는 것들에서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싶고, 지치고 예민한 그런 제 모습이 조금 싫어서, 요런 질문 카드들을 가지고 깊이 고민해보고 싶어서 골라봤답니다. 네, 이렇게 입구부터 노란색으로 질문 카드를 고르고 익페어에 제가 입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북페어와 도서전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로 정말로 좋아해요. 우리가 책을 사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빌려보기도 하지만 이 책을 만든 사람 또는 직접 판매하는 사람, 출판사 직원의 이야기,
이런 대화를 직접 듣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북페어에 가면은 책을 쓴 작가님이 직접 부스에 오셔서 자신이 쓴 책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럴 때또 책을 구매하면 작가님이 직접 책에 사인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북토크 참여하게 되면 책을 만드는 분들의 이야기, 작가님의 이야기 등 좋은 이야기를 듣고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좋아하고요. 또 대형 서점에서는 만날 수 없는 책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책도 있구나. 정말 판형도, 색깔도, 디자인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책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책의 세계를 알아가는 마음으로 최대한 갈수 있는 북페어에는 많이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국제도서전도 가봤고, 군산 북페어도 가봤고, 부여북페어 이렇게 가봤고, 이번에 또 익산 익페어도 가봤는데, 다 도서전마다 북페어마다의 색깔이 있고 특성이 있는데 익페어 너무 만족하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열리는 북페어 갔을 때그 지역에서 있는 상점들 로컬 브랜드들이랑 협업을 해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갔을 때 항상 굉장히 특별하다, 특색 있다라고 많이 느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조금 주관 적인 의견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서울국제도서전도 물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사실 이제 북페어 중에서 제일 많이 가본 행사는 그 가장 크게 열리는 그 도서전이었는데 일단 열릴 때마다 조금 너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는 게 관람객 입장에선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여하는 분도 구경하는 분도 모두 행복하고 좋은 북페어를 가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거기가 장소의 문제도 있어요. 진짜 도서전 중에 제일 큰 도서전이잖아요. 근데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게 너무나 많은 출판사가 참여하고 너무 많은 관람객이 오는데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열리는 규모에 비해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좁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람에 너무 많이 치여서 제대로 책 구경을 하기가 어려웠고, 덥고, 숨 막히고, 그래서 한번 가고 두번 가고 하면은 조금 점점 독자의 입장으로서는 가고 싶지 않아지는.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 관련 행사들도 좀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제 참여자도 관람객도 모두 행복한 그런 책 축제가 많이 열렸으면 하는 독자의 바람입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북페어는 로컬 브랜드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사실은 지역에 작가님들,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이신 작가님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책방, 지역의 여러 가게들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가게들과 함께 열리니까 더 너무 좋습니다. 저도 몰랐던 지역의 로컬 브랜드나 책방, 작가님들을 알수 있어가지고 행복한 익페어였습니다. 여러분, 전주, 군산, 익산 등등 요 지역도 다 물론 뭐 인구 소멸 지역이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책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로컬 브랜드도 많고 로컬 맛집도 발음이 안 되네. 로컬 맛집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부심과 애정을 일깨워주는 북페어이기도 했는데요. 가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디저트 맛 집, 커피 맛집을 만나서 괜시리 반갑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익산에 타르트, 두종쿠, 커피, 빵 이런 맛집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도 많고 뭐 전주, 익산, 군산에 있는 다양한 책방도 많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많이 많이 좀 놀러 오십시오, 여러분. 저는 북페어에만 가면은 지갑이 아주 팍팍팍 열려가지고요. 왜냐면 호기심이 많은데 가면은 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책이 많아요. 정말 판형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페이지를 어떻게 이렇게 넘기게 만들었지? 이런 책이 많으니까
호기심에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8권 정도 산 것 같은데요. 다 내돈내산. 네. 너무 행복한 소비였습니다. 그리고 판매 부스가 없었는데 이제 북토크나 익페어에 참여를 했다가 추천받는 책들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북페어가 끝나고 구매한 것까지 합하면 제가 이번 익산 익페어 때문에 돈을 꽤 많이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달 통장 통장. 네. 이제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통장 잔고를 채워봐야죠.

북페어에서 혹시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안경 쓴 뽀로로 상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귀도 얇아가지고 지갑도 잘 열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해서 부스에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도 곧잘 나누니까 네, 판매 부스 분들, 출판사 분들, 안경 쓴 둥글둥글 상인 사람에게 말을 많이 건네주세요. 그러면 통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열리는 익산 익페어에는 갈지 말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갔다가 혹은 북페어에 갔다가 실망하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열리는 북페어에 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올까봐 조금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북토크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들으러 갈 수 없었다면 익페어의 발걸음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행히 제가 신청한 북토크 두 개 자리가 모두 비었다고 해가지고 네, 방문을 했는데 정말 여기 안 갔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온 북페어였습니다. 특히 제가 갔던 북토크는 책을 만드는 분들, 기획하고 편집하고 작가이시기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두 개의 북토크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문장들이 있었어요. 한 출판사 대표님께서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AI가 나보다 디자인이나 편집을 더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진심으로 애정하고 좋아하기에 내가 직접 하고 싶다, 넘겨주고 싶지는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태까지 어떻게 하면 AI한테 시켜서 편하게만 할까 이 생각만 했는데 저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머리가 댕 하고 뭔가 띵 하고 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AI한테 미루지 않고 내가 직접 하는 일, 내가 좋아서 AI한테 넘겨주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요즘은 AI 기술을 보니까 제 목소리 몇 마디를 샘플로 주면은 제 목소리 톤으로 대본을 읽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게 다 가능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제가 그 정도로 AI 기술과 친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제가 이렇게 라디오 직접 녹음하는 거 그리고 대본 쓰는 거 이런 건 아직 손으로 열심히 타자 치고 마이크 앞에 서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AI로 대체할 수 있어도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AI가 나보다 잘한다고 해도 내가 AI한테 넘겨줄 수 없는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는데 오늘 제 목소리 어떠신가요? 네, 목 컨디션도 여름이 끝나고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제가 이곳저곳 떠돌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예쁘게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잠시 딴 길로 샜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북토크에 참여했을 때 다른 분께서는 기획은 투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작품이나 제품을 보고 아 저거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인데 이런 말은 다 부질없다 그러니 당장 기획해서 실현을 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다음 책함시는 좀 재밌게 기획 방송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평상시에 아 이렇게 해봐야지 생각만 간직하고 있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여러 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또 책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나는 세상에 어떤 관심이 있나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책함시를 할 때도 비슷한 물음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세상에 관심이 있는지, 제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또 어떤 책을 읽었는지에 따라서 또 다음 책감시에 주제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지금 전주공동체 라디오에서 전자책 출판 교육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예, 전주공동체 라디오에선 다양한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책 출판 교육과정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강사님이 말씀해주신 질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로 내가 어떤 세상에 관심이 있나, 이런 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었구나, 이런 거를 한번더 느끼게 되었고, 근데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나는 어떤 세상에 관심이 있을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서 이 질문에 답을 내려야 전자책 교육 과정도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익산 익페어에서 만난 책 이야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가을밤 산책할 때 어울리는 노래였습니다. 아이유 금요일에 만나요.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노래랍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책함시입니다. 오늘은 익산 익페어 참여 후기, 익산 익페어에서 만난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익산 익페어에서 만난 책을 한 권 한번 만나볼게요. 도서전과 북페어 가는 거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다녀온 후에는 항상 하는 다짐이 있어요. 뭐냐면 근데 잘 지켜지진 않아요. 사놓고 읽지 않는 책을 더는 만들지 말자. 사면 읽자. 이런 다짐을 항상 합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사놓고 읽지 않는 책이 너무 많을 때도 있고 또 사놓고 까먹고서 다른 도서전이나 서점에 가가지고 이 책 너무 좋은데 하고 한 권을 더 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나 이 책이 왜 두 권이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들었고 북페어에서 저도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산 거잖아요. 그래서 제발 소장용으로만 두지 말자. 읽자. 제발 읽자. 다짐을 늘 하는데 그 다짐을 진짜 지켜보려고 지난 주말부터는 원래 읽던 책들도 있는데 열심히 더 추가해가지고 익페어에서 산 책까지 추가해서 병렬 독서를 아주 열심히 열불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익페어에서 구매하지 못했던 책까지 총 9권 이상 내상 구매를 했는데 한번 조금씩 살펴볼까요? 먼저 극장에는 항상 상훈이 형이 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죠. 영화 감독이자 열렬한 시네필인 한상훈님이 영화를 사랑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 영화인들과의 만남, 가족과의 기억을 영화와 함께 풀어낸 산문집입니다. 저는 초반부를 읽고 있는데 김지훈 영화 감독이 추천사를 써줬어요. 삶을 견디기 위해 영화를 선택한 한 인간의 절절한 고백은 때로 삶보다 더 진실했던 영화들에 바치는 아름다운 헌사이자 아직 영화로 위로받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연서다. 극장에 가면 항상 상훈이 형이 있었다. 이렇게 추천사를 썼더라고요. 아직 초반부를 읽고 있지만 이 추천사가 어떤 말을 하는 건지 너무 잘 알 것 같았습니다. 너무 잘 알게 되었어요. 저자에게 영화가 단순히 취미나 직업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견디게 해준 무언가였다는 게 글 곳곳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글이 너무 솔직해요. 본인 스스로를 극장의 유령, 몽상가라고 칭하기도 하고 본인의 강박적인 면, 우울한 면까지 그리고 자신의 삶의 고뇌 같은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영화들에 대해서 정말 이보다 더 솔직하게 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솔직하게 쓰셨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뭔가 안 풀리고 이런 일들은 저에게도 저도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보통 외면하려고 하잖아요. 잊어버리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하면서 스스로한테 막 최면 걸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대면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진짜 내가 만약에 에세이를 쓴다면 나도 이분처럼 정말로 이렇게 솔직하게 내 어두운 심연까지도 글로 옮겨 적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물음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영화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담겨있고 이분 인생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는데 변화의 계기가 된 영화들을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리스트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 영화들을 보고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더 좋겠네요. 두 번째로 만난 책은 태국 문방구라는 책입니다.
북토크를 갔다가 만난 책이에요. 사실은 출판사도 이런 책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긴 했는데, 또 이게 북토크의 묘미이고 북페어의 묘미잖아요. 네, 태국 문방구라는 책을 만났습니다. 이 책도 자신이 좋아하는 세계를 열렬히 들여다보는 책인데요. 태국에서 살아가는 디자이너가 태국 곳곳에 오래되고 개성 있는 문방구와 문구,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과의 삶과 문화를 찾아다닌 기록입니다. 제가 여행 에세이를 많이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스에서 추천을 좀 부탁드렸어요. 그랬는데 계신 분께서 문구를 그렇다면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또 문구 덕후 아니겠습니까? 문구에 또 환장하죠. 그래서 문구 너무 좋아하죠. 그랬더니 그렇다면 태국 문방구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태국에 살고 계신 그 한국 디자이너 그 분께서 여러 문방구, 태국에 있는 문방구를 방문하면서 이것에 담긴 사연들을 풀어낸 글이잖아요. 그래서 문구점마다 담긴 사연이 굉장히 재밌고, 문구점 사장님들과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작가님의 붙임성이 저는 굉장히 부러워지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는 대학 근처에 있는 찌처이 문구 이야기가 정감이 가고 재밌더라고요. 이 찌처이 문구점에는 없는 것이 없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가게 안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좁은 통로만 남겨두고 온갖 물건이 빼곡하게 쌓여 있는데요. 사실상 이곳의 주인 할머니밖에는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님이 직접 둘러보고 물건을 사기보다는 문구점에 가서 손님이 원하는 걸 말하면 할머니가 그 수많은 물건들 사이에서 척척 찾아주시는 거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익산의 금풍상회 아세요, 여러분? 금풍상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금풍상회도 근대의 역사를 간직한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지금은 뜨개실이나 뜨개질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과 부자재를 팔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아마 근대 문화재로도 지정된 그런 건물일 거예요. 되게 오래돼가지고. 저도 직접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 찌처이 문구점처럼 제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사장님만 알수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수많은 물건 사이에서 사장님이 찾아주십니다. 사장님만이 이 가게에서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금풍상회가 생각나는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래서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책 자체도 형광 연두색?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예쁘고 눈에 탁 튀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디자인도 너무 예뻤고, 요즘은 문구점도 무인 매장, 1인 무인 매장으로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동네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문구점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괜히 우리나라의 오래된 문구점, 진짜로 태국의 오래된 문구점들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는 책이어가지고 끝까지 금방 완독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으로는 29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는 책을 샀는데요. 잘 나가는 대기업 대리였던 29 저자가 분명 행복해야 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퇴사를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진로 탐색기입니다.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삶도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적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실생활에서는 그런 게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매체와 책에서는 항상 퇴사도 기술이다. 퇴사도 준비를 해서 해야 한다. 이직이 준비되지 않으면 퇴사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아예 뭐 아무런 준비 없이 회사를 그만둔 적은 없는데,
다음 이직까지 차근차근 준비해놓고 퇴사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 못 해먹겠다 싶어가지고 그만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이 공감 가는 스토리가 있었고, 이 책의 저자도 뭔가 이직이나 대학원처럼 다음 경로를 미리 정해두고 퇴사한 건 아니었다고 해요. 서른을 앞두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걸 찾아보기 위해서, 정말로 경로를 재탐색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고민을 저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착 끌려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고요. 이 책의 저자분께서 판매를 하고 계셨어요, 부스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네,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그래서 뭐 그만두시고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그랬답니다. 주변에도 이제 저처럼 진로나 일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나 동생들한테도 조금 선물해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은 파티 드레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티앙 보뱅이라는 작가를 아시나요? 전 사실 몰랐어요. 아, 이 북토크를 가서 알게 된 거거든요. 네, 북페어나 이런 곳에 가면은 처음 만나는 책 출판사 작가님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근데 유명한 분인데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또 하나하나 뭐 알아가는 거죠. 그쵸? 작은 파티 드레스는 프랑스 작가 크리스티앙 보뱅이 독서와 글쓰기, 사랑과 고독, 일상의 작고 소중한 순간들에 대해 쓴 산문집입니다. 북토크에서 이 책을 펴낸 그 출판사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책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책을 편집하고 기획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판매 부스가 없어가지고 제가 결국 온라인 서점에서 따로 주문을 했고, 네, 오늘 따끈따끈하게 도착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읽기 전이라 더 길게 소개할 순 없지만 완독 후에 꼭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북페어에서 만났던 굉장히 작고 독특하고 귀여워서 더 반가웠던 책들도 있었어요. 여름 뱀파이어 이게 한 권이 있었고, 또 마들렌과 상대성 이론 증명이라는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평소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는 책들에는 대부분 ISBN 번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북페어나 이런 독립서점 이런 곳에 가면은 ISBN이 없는 독립 출판물을 만나볼 수도 있고, 크기나 형태가 정말 다양한 책들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이번 익페어에는 전주에 있는 책방이죠. 일요일에 침대에

것들을 직접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북페어의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책, 네, 마들렌과 상대성 이론 증명, 그리고 여름 뱀파이어 이두 권인데요. 두책 모두 그림체가 정말 따스하고 귀여웠습니다. 특히 마들렌과 상대성 이론 증명은 고양이의 시간이 사람보다 더 빠르게 흘러간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강아지별에 가 있는 우리 집 다롱이 생각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름 뱀파이어는 뱀파이어가 햇빛을 싫어한다는 그런 익숙한 설정이랄까요? 규칙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규칙에서 출발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름이라 햇볕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뱀파이어가 기운도 못 차리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데 아 너무 귀엽고 재밌더라고요. 저도 올여름 정말 더워가지고 많이 지치기도 했고 설상가상 에어컨 때문에 감기까지 겹쳐가지고 꽤나 힘든 여름을 보냈는데 뱀파이어 군도 이렇게 여름을 버티는 게 나만큼 힘들었나 보다 하면서 괜히 동질감도 느끼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와 사회를 바라보는 책도 여러 권 구매를 했는데요. 이제 진짜 남자 안 만날 거야.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 이렇게 두 권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 책도 익페어에서 처음 알게 된 출판사여가지고 굉장히 호기심이 또 생겨가지고 제 호기심은 아무도 못 꺾어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북토크에도 이제 출판사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책을 만든 이야기와 함께 작가님이 왜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작품에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익산 익페어 북토크가 무료였는데, 뭔가, 제가 그 무료로 그 들었지만, 뭔가 그 북토크에 참여하신 그분들의 이야기나 그 책에 담긴 이야기를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매료가 돼버려가지고, 거의 다산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북토크 참여비를 약간 낸 셈이라고 할까? 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진짜 남자 안 만날 거야. 이 책은 제목을 보자마자 웃음이 터졌어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이제 다시는 연애 안 한다. 내가 연애하면은 뭐 다시 연애하면은 뭐 사람이 아니다. 내가 다시 걔 만나면은 내가 진짜 바보야 바보 막 이런 얘기. 혼자가 편해. 나 다시 남자 안 만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술자리나 카페에서 하는 흔한 말, 그런 주고받는 대화들이 책 제목에 쓰여 있어가지고 제목에 끌려서 구매를 했고, 그리고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는 영상화돼서 곧 넷플릭스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2019년에 처음 출간된 소설인데 이번에는 그 출판사 라우더북스에서 개정판으로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 책은 제가 실물을 보고 굉장히 눈이 확 트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색감이 아주 북페어에서 아주 있는 도서들이 색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표지가 이거는 아주 쨍한 핫핑크에다가 파란색 금박 같은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자마자 이거 만드는데 제작비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도 얼른 완독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보고 싶은데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많다 보니까 네, 얼른 갈 길이 멀고 이 다음에 후속으로 익산 익페어에서 산 책을 다 읽고 나서 익산 익페어 그후 같은 후일담 독서 감상 방송을 한번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산 책은 남자의 자리라는 책인데요. 네, 1984 북스의 책입니다. 202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죠. 아니 에르노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그의 삶과 습관, 말투, 계급적인 배경과 자신과의 거리를 담담하게 기록한 작품입니다. 개인적인 아버지의 삶을 통해 계급과 세대의 문제까지 보여주는 짧은 소설인데요. 요즘 제가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가 예전보다 조금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아버지랑 싸울 때 진짜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예전만큼 기운이 세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우리 아빠 왜 저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보면은 쟤는 누구 닮아서 저럴까? 뭐 싶긴 하겠죠. 네, 근데 우리 아빠는 왜 그럴까? 막 이런 거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 남자의 자리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고요.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우리 아빠 왜 저래? 이런 거에서 조금은 나아가서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아빠라는 역할로만 봤던 한 사람의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좀 천천히 읽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익사한 익페어에서 만난 책들이 더 많이 사실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실제로 구매한 9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음악 한곡 듣고 올까요?

네, 2개월의 넘버원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분들, 2개월 이분들이 해피투게더에서 다시 함께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라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앨범을 안 내주니까 제가 자꾸 예전에 냈던 넘버원 이 음악만 자꾸 듣잖아요. 네, 많은 활동 화이팅입니다. 음악 듣고 왔고요.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책함시입니다. 전주 FM 93.5MHz에서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후 4시에 본방, 네 번째 금요일 오후 4시에 재방송으로 만날 수 있고, 유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책함시에서는 익산 익페어에 다녀온 후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익페어가 열리다니 너무 설레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북페어였고요. 제가 익산 익페어를 가느라 전주 독서대전을 올해 또못 갔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가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혹시 전주 독서대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전주 독서대전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익산 익페어 다녀오신 분들도 후기를 한번 남겨주세요. 다음 달 책감시에서는 고민을 해결할 책, 고민 해결책. 으로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에서 출발해 독서로 이어진 책들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제가 혼자 진행을 했는데 기획방송으로 여러 명의 게스트와 함께하는 방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관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10월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도 책으로 함께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나갈 때라서 그땐 그래서 막 잘 나갈 때라서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호감을 느꼈는데 교류하다 보면 왠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오랜 시간 접하다 보니 진국인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이미지였는데 언제 봐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소박하고 자상하며 진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혼자만이 아닌 서로가 행복할 수 있고 진정 좋은 사람으로 늘 기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연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신성의 극갑팔자 들으시면서 신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혜은이 열정 하나로 오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륵산 자연학교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사지를 지나 낭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연동정미소 건너편으로 미륵산 자연학교 팻말과 함께 좁은 시골길이 보입니다. 그 길을 따라 들어가면 옹기종기 모여있는 시골 마을이 나타납니다. 마을이 끝나는 곳까지 올라가면 나무로 지어진 아담한 미륵산 자연학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미륵산 자연학교는 타 지역에서 우리 고장을 여행하는 이들이 쉬어가는 펜션이기도 하며 낮은 돌담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장독대마저 정겹고 게다가 펜션 건물 뒤편에는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까지 갖춰 놓았으며 이곳에서 숙박하는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고장의 문화와 역사를 배워 갈수 있도록 백제 문화 탐방과 오리엔티어링, 산악연수, 생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말 역사 교실을 여는 미륵산 자연학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김종환, 사랑하는 날까지. 박미옥, 내 마음 빈자리. 김은경, 주목 같은 천년사랑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가을철에는 여름 동안 따가운 자외선과 열기, 땀으로 지쳐있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여름철 일조량의 잔재로 없었던 주근깨나 잡티가 나타나거나 옅었던 기미가 유난히 짙어질 수 있고 피부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탄력을 잃기도 쉽습니다. 여름 동안 과다하게 생성된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거나 더 이상의 합성을 예방하는 피부 미백제로는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하이드로퀴논, 레티노이드 등 국소치료제와 식물 추출물이 함유된 기능성 미백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피부 노화 예방에 비타민C의 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비타민C가 포함된 에센스나 크림을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표피의 분화를 촉진시켜 각질의 탈락을 돕고 멜라닌 색소의 배출을 유도하는 필링이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멜라닌 색소 파괴와 피부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레이저 토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다가도 가을철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외선 차단제는 사시사철,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항시 바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루 8컵 이상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피부 유형에 따라 수분과 유분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보습제를 사용하면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얼굴에 충분히 보습제를 바른 후 보습팩을 사용하면 보습제가 피부에 충분히 스며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탈모가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땀과 먼지 등으로 자극을 받은 두피는 모발의 휴지기를 빠르게 진행해 가을철에 모발이 집중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날이 서늘하고 하늘을 높아진 가을이 왔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크니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0: 태안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 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가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가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안녕하세요. 생소하실 거예요. 김가영이라고 하시면 저는 무주에서 옛날에 활동하고 지금은 좀 뜸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좋은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김가영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김가영 씨.
1: 네.
0: 노래하실 때 네. 참 그 얌전하게 이렇게 하시던데.
1: 네. 원래 얌전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0: 아, 무대 올라가면요?
1: 예.
0: 무대 올라가면 열광을 해야 되는데 왜 얌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1: 너무 제가 좀 터프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게 보일까 봐서 숨긴다고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예.
0: 노래하실 때 보면 터프하게 안 보이는데 터프한 게 있어요?
1: 예. 와. 제가 혼자 이렇게 연습할 때는 예. 좀 남들이 모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터프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0: 좋은 얘기를 터프하고 좀 세게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군요.
1: 너무나 제수차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0: 오, 아, 그런 면이 있어요?
1: 예, 예.
0: 오, 무대 보니까 전혀 못 느꼈어요.
1: 예,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0: 아,
1: 예.
0: 나 또 라디오 오신 분 중에 그 못 느끼게 하시는 분도 처음 들어봐.
1: 아, 그런가요?
0: 아, 오, 언제 느낄 때 한번 초대 좀 하세요. 한번 봐야겠어요.
1: 예, 저는 그대로 보이면 너무 좀 창피한 느낌이 들어서요.
0: 아니, 그 관객은 그런 걸 좋아해요.
1: 그럴까요?
0: 예, 예, 아, 그러면요. 와, 어느 정도인가 가늠이 안 돼요. 노래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노래를 하시게 된 거예요?
1: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했어요.
0: 아, 어려서부터?
1: 예, 예.
0: 오.
1: 그, 옛날에는 그 녹음기라고 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제가 어렸을 때.
0: 네.
1: 공부도 안 하고 아빠가 옛날에 녹음기 그거 외국에서 사오셔갖고 맨날 틀어놓으니까 박일남 곡, 뭐 이미자 곡,
0: 야,
1: 이런
0: 박일남.
1: 것만 듣다 예. 보니까 예. 트로트가 정겹고 좋더라고요.
0: 와, 그냥 아버지가 틀어놓으셨는데
1: 예.
0: 그냥 들은 거네요, 그냥.
1: 예, 예.
0: 들었는데 그게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1: 예.
0: 몸에 배웠군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아, 그러셨군요. 오. 그래서 일찍부터 노래를 시작하셨군요.
1: 마음에 끼, 그 가슴 속에 끼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0: 예.
1: 예, 그랬던 것 같아요.
0: 와.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1: 이제 미용실 하고 있어요.
0: 아, 미용실이요?
1: 네.
0: 오. 지금 미용실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무주 안성에서.
0: 아, 예, 예. 무주 안성에서. 와, 무주하면 정말 자연 시원하고 계곡, 예? 그러잖아요. 예?
1: 네.
0: 오, 어때요? 무주 안성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1: 아, 말 그대로요.
0: 네.
1: 정말 이렇게 새벽에
0: 네.
1: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새벽에 자전거 타고 산으로 올라가면요.
0: 와, 자전거 타고 산으로 올라가요?
1: 예, 예. 예, 산악 자전거요.
0: 오, 야.
1: 예. 정상에 있으면은 막 그 구름이 밑에 있을 때가 많아서
0: 와.
1: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여름에도
0: 예. 예,
1: 달라요.
0: 와, 뷰가 아주 진짜 멋지겠네요.
1: 예예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그럼 이쯤에서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가영 씨의 선곡 김용님의 사랑여행 들어보겠습니다.

0: 김가영 씨의 선곡, 김용님의 사랑여행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가영 가수는 TV세상 발견 유레카 출연하셨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김가영 씨.
1: 네.
0: 요즘에 네.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하고 계세요?
1: 저는 산악 자전거 타고 있어요.
0: 아, 산악 자전거? 이야. 위험하지 않아요?
1: 아, 스릴이 너무 좋아요, 그게.
0: 아, 스릴이?
1: 네.
0: 이야, 몇 년 타신 거예요?
1: 14년도부터 탄 것 같은데요?
0: 아, 14년?
1: 네.
0: 오, 그러면 지금 한 12년? 와, 와.
1: 아닌가? 16년.
0: 와, 어떤 계기로 타게 된 건가요?
1: 아, 지역에 또 산악 자전거 모임도 있고,
0: 예.
1: 또 제가 혼자 타다가 이렇게 그런 모임에 들어가서 타니까 또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0: 혼자밖에 없어요?
1: 예, 여자는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0: 와, 자전거를 타야겠다, 이.
1: 저는 그냥 자전거를 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0: 네.
1: 뭐, 사람들이 그, 막 산에서 내려오고 자전거 타고 막 다니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어우, 저 괜찮네. 나도, 저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다가,
0: 네.
1: 예, 한번 도전해본 거죠.
0: 도전했더니?
1: 도전했더니 그냥 별거 아니더라고요.
0: 별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어떤 재미를 느끼셨어요?
1: 산에서 내려오는 스릴은
0: 오.
1: 너무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그 정상에 올라가면
0: 네.
1: 아, 너무나 그 산세랑 그 너무 그냥 황홀해요. 그
0: 아, 그 경치를
1: 예,
0: 보면
1: 예예. 예.
0: 와, 내려올 때는 위험하지 않나요? 자전거
1: 그것 때문에 스릴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위험하니까
1: 예.
0: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려오는군요.
1: 위험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오히려 저는 예. 그 도로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사이클이.
0: 와.
1: 산에는 그 멧돼지나 그 사슴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자전거 오. 타다가.
0: 아, 그래요? 예,
1: 잘못하면 부딪혀요. 막 아. 커브에서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0: 와. 예. 그럼 진짜 자연이네, 자연. 자연 속에서.
1: 예, 자연 속에서. 그리고 덕유산 밑에는.
0: 예.
1: 뭐, 한여름에도 막 그 추워요.
0: 아, 그래요? 예. 이야. 여름 때는 그걸로 그쪽으로 피서를 가야겠네요.
1: 너무 좋아요.
0: 아, 네. 피서 갈 만한 데 있어요?
1: 그 칠연폭포.
0: 칠연폭포요?
1: 예.
0: 아.
1: 그쪽으로 오셔요.
0: 아. 그쪽으로 가면
1: 산세도 그렇고
0: 예.
1: 기온이 아침하고 낮이하고 달라요. 아침 저녁으로.
0: 아, 많이들 오시겠네요.
1: 많이들 오시죠.
0: 오, 여기가 좀 유명한 곳인가 봐요.
1: 예, 보통 무주하면 구천동을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안성의 칠연폭포는
0: 예,
1: 예, 거기 안성 거기 칠연폭포는 덕유산 정상 바로 밑에라서
0: 아.
1: 더 기온이 다른 데하고 달라요.
0: 아, 그래요?
1: 예.
0: 그럼 좀 올라가다가 나오나 봐요, 폭포가. 그 밑에서부터 주차장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좀 올라가야 돼요? 아니 좀 이런
1: 아 안성 가까운... 안성 면내에서 예 한 5km 올라가면 되는
0: 아,
1: 것
0: 5km? 예. 이게 산을 중턱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산 밑에가 있는 거예요? 폭포가
1: 그 입구에서
0: 아
1: 좀 올라가야죠?
0: 입구에서 좀 올라가야 돼요?
1: 예.
0: 아 입구에서 한 뭐 2, 3km 올라가야 돼요?
1: 그렇죠.
0: 아 그렇구나.
1: 아니요. 한 4km
0: 이상. 4km?
1: 4km 이상 올라. 그, 또, 아, 제가 다니기는 많이 다녔는데,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0: 아, 올라가네요. 힘들어가지고, 가까우면 나 폭포 좀 가보려고 했더니, 도착해가지고 4km면 어마어마한데, 산에 올라가려면. 그렇게 높지 않은가 봐요, 경사가.
1: 입구에서 2km 가면은,
0: 예.
1: 거기서부터 이제 칠연폭포까지 올라가면 돼요.
0: 아, 2km는 편하게 그냥
1: 예,
0: 걸어가고
1: 예, 예, 예.
0: 한 2km는 이렇게 한 경사가시는군요.
1: 예, 예.
0: 아 이쪽에는 관광객이 어느 쪽에서 많이 와요? 이 전북 쪽에서 많이 와요? 아니면 다른 지역?
1: 그 경계선이다 보니까
0: 예.
1: 그 경상도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0: 경상도?
1: 예.
0: 아, 그쪽에서 많이 오시는구나.
1: 예.
0: 오. 가수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예요?

0: 그런 건 아니고요.
1: 예, 근데 김가연 가수가 노래하실 때 정말 진심으로 반응이 올 때,
0: 진심으로
1: 오,
0: 반응이 올때 너무
1: 아,
0: 좋더라고요.
1: 오, 그런 데서 굉장히 보람을 좀 느끼나 봐요.
0: 네.
1: 와.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떤 걸또 보람을 느껴요?
0: 노래할 때요.
1: 네.
0: 봉사하면서,
1: 봉사. 봉사는 어느 쪽에서 하시는데요?
0: 노인정,
1: 아, 노인정? 아, 그런 쪽에 가서 좀 노래하실 때 많이 좀 보람을 느끼시는군요. 오, 그러시구나. 평상시에 미용 안 하고 자전거 안 타실 때는 어떤 거?
0: 운동요?
1: 네.
0: 슬라이더요.
1: 슬라이더요?
0: 그냥 그게 하니까 저는 그게 체질인지 되게 좋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근데
1: 와,
0: 배는 나왔는데
1: 예.
0: 그 똥배는 나왔는데 근육은 있더라고요.
1: 아, 똥배는 나오는데 근육은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운동을 좋아하시나 보다.
0: 뭐 스트레스 풀든가 뭐 혼자 시간 때울 때뭐 그럴 때 좋잖아요.
1: 아, 그러시군요. 아, 좋습니다. 운동이 참 좋잖아요.
0: 네.
1: 네네. 그럼 이쯤에서 김가영 씨의 두 번째 선곡, 염수연의 사랑아, 내 사랑 들어보겠습니다.

0: 김가영 씨의 목소리로 사랑아 내 사랑아 잘 들었습니다. 김가영 씨.
1: 네.
0: 두 번째 노래하면서 조금 그거 발견했네.
1: 네.
0: 뭔가 좀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다른 분위기로 노래를 어디에 좀 빠져 있는 느낌?
1: 어디에 빠졌을까요?
0: 노래에 푹 빠져가지고 그 심오한 어떤 그 눈빛으로 아까 말한 그 관중을 사로잡는 이게 좀 보여요.
1: 아유 그렇게 봐주셨다니 너무 감사해요.
0: 네 그래서 관중이 막 앵콜로 나왔나 봐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 이제 두 곡째 하시니까 이제 예. 그런 게 좀 보이네요.
1: 아 감사해요.
0: 자기 노래 빠져가지고 삘이 막 탁 하는데
1: 네.
0: 너무 좀 멋졌어요.
1: 오. 감사합니다.
0: 예, 예. 요즘 김가영 씨의 관심사는 어떤 거예요?
1: 저는요.
0: 네.
1: 그냥 노래를 하고 싶어요.
0: 그냥 노래를 하고 싶어? 관심사가?
1: 네. 네.
0: 오. 노래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1: 하면 되는데.
0: 네.
1: 그렇게 또 기성 가수들처럼
0: 네.
1: 이렇게 설 기회가 없잖아요. 이렇게 무명 가수들은.
0: 오. 아니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기회가 오잖아요.
1: 그러겠죠.
0: 예. 네. 미용을 많이 하시니까.
1: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0: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미용을 줄이게?
1: 줄여가면서 해야겠죠.
0: 아 지금 경쟁력이 안 된다는데 줄이면 또 어떻게 해요 아까.
1: 그래도 제가 이 노래를 하면서 생활에 네. 또 힐링도 되고 하니까요.
0: 아 그래요. 예, 아 좋죠. 미용 조금 하고 또 노래를 하시면서
1: 네.
0: 예, 오 좋습니다. 김가영 씨가 오시면서 인생곡이 있다면 어떤 곡일까요?
1: 인생곡이요?
0: 네.
1: 예. 글쎄요, 인생곡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0: 옛날에 박일남? 아. 이미자?
1: 아, 예. 박일남이요.
0: 박일남?
1: 예, 근데 어떻게 박일남을 아셨죠?
0: 아, 그 박일남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1: 아, 그래요?
0: 나도 연식 있잖아요.
1: 아. 예전에 친정 아빠가 그 바레인 외국을 갔다 오셔가지고 그때는 카세트가 없을 때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녹음기라고 예. 했잖아요. 예, 아빠가 이렇게 그거 갖고 오셔서 저기 항상 틀어놓으셨거든요. 박일남 노래만.
0: 박일남 노래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1: 막 갈대의 순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는 있었었는데 제목은 잘 지금 생각이 안 나.
0: 싸늘하게 식은 차차 메모드
1: 예, 예, 예.
0: 와, 그러시구나. 오. 오, 인생곡은 오로지 박일남 곡 토탈. 특히 그 중에
1: 제가 박일남 그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나?
0: 그렇죠.
1: 예, 그분 곡을 따라하지는 못하고요.
0: 네. 예.
1: 그냥 좋아만 하고 있었죠.
0: 아, 예. 그러셨구나. 노래 들으면 참 편안하게 그냥 잘 하시잖아요. 그때 들었을
1: 예,
0: 때
1: 예, 예.
0: 편하게 그냥 슬슬 예. 잘 넘어가잖아요.
1: 예, 맞아요. 예.
0: 예.
1: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0: 예, 슬슬 부드럽게 그냥 예. 편안하게
1: 네.
0: 참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1: 네.
0: 네. 앞으로 김가영 씨가 꿈이 있다면 뭐 어떤 무대를 가고 싶다든가 어떤 꿈이 있을까요? 가수로서
1: 제가 노래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싶고 노래를 무대에서 노래를 많이 하고 싶어요. 오랫도록.
0: 오래도록?
1: 오랫도록이요.
0: 네. 응원하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오. 무대를 좋아하시는군요?
1: 아니, 무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0: 아, 그럼 왜 자꾸?
1: 저는, 아니, 무대보다도 노래할 수 있는 데를 좋아해요.
0: 아, 무대 말고 그럼 어디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1: 버스킹도 좋고요.
0: 아.
1: 예.
0: 무대 관계없이
1: 예.
0: 노래만 하면 좋다.
1: 예, 예.
0: 아, 대부분 노래하면 무대를 가기를 원하거든요.
1: 저는 예. 몸치라서
0: 예.
1: 오히려 무대 가면은 경직이 돼요.
0: 아니 아까는 뭐 절제를 해야 한다면서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1: 아니요 근데
0: 네.
1: 저 무대를 가면은 제가 이렇게 혼자 하면은 혼자 연습을 하면은
0: 네.
1: 너무나 멋있는 포즈가 나와요. 이렇게 아무도
0: 아,
1: 안 보니까. 근데
0: 오.
1: 무대에 가면 이상하게 경직이 돼요. 노래에 신경을 못 써요. 그 움직이는 그것 때문에.
0: 아 몸이 먼저 막 움직이는군요 노래보다도.
1: 아니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를 생각해야
0: 아~
1: 돼서 그 노래를 신경 써야 되는데 몸을 잘 못 움직이니까 경직이 돼서 무대만 서면 그래요 저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럼 혼자 하는 거 유튜브를 한번 찍어서 그걸 많이 올려요. 그러면 그 방법도 있네.
1: 예. 그래서 제가
0: 네, 거기에 또 매료되는 사람이 있어요.
1: 예.
0: 그 유튜브 방송을 혼자 하면서 막 찍어요 하고 그걸 올려요. 그럼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럼 미용이 하는 것도 차질이 없겠는데?
1: 그러겠죠.
0: 손님 없을 때는 빨리 들어가가지고 막 또 하고.
1: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했었어요.
0: 아, 그랬어요?
1: 예.
0: 오, 아니 그렇게 하면서 또 카메라를 미용 쪽으로 하면서 뭐 손님 오셨다고 해서 막 깎으면서 재밌을 것 같은데? 요즘에 자기 하는 일을 연계해서.
1: 아, 저는 뭐 뚜렷하게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미용실 하다가 하고 싶은 건 많아가지고 또 자전거도 타야 되죠. 노래도 오. 해야 되죠.
0: 제가 꿀팁 하나 드릴까요?
1: 예.
0: 지금 김가영 씨가 하시는 일 있잖아요.
1: 예.
0: 그거를 다 이렇게 생방으로 내보내면 어때요? 수익이 날 것 같아요. 나중에 수익 나면 반띵 해야 되죠 하고.
1: 아유, 말씀이라도 감사해요.
0: 아, 그거를 잘 콘텐츠를 하면은 예. 될 것 같은데.
1: 아이고, 그래요?
0: 예.
1: 아, 좋게 봐주시, 너무 좋게 봐주시는 예. 거 아니에요?
0: 아니, 그게 아니고, 살아갈 때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또 내려오면서 하고, 이런 것도 하고.
1: 예.
0: 아, 그렇지만 하시는 거를 콘텐츠를 만들면 될 것 같은데.
1: 제가 잘 할 줄을 몰라요.
0: 아, 콘텐츠를? 언제 설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 좀 알려주세요.
0: 아니, 예,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1: 예.
0: 요즘에는 그냥 한 곳에 뭐 이렇게 가져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 네.
0: 하시는 일상을 같이 하면 더 좋아하잖아요.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예, 그걸 좋아해요. 예. 구독자 많이 늘 것 같은데 아까 표정 보니까 노래하실 때.
1: 아.
0: 예, 아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어요?
1: 너무 떨었는데요.
0: 네. 네.
1: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예,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앞으로 제가 이제 노래는 하고 싶은데 이제 버스킹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 가을이죠?
0: 네.
1: 예, 가을에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여기 봉화산, 무주의 봉화산 산악 자전거 타러 한번 오셔요. 너무 경치가 너무 좋아요. 맨날 가도 저는 자주 가도 항상 반해요. 예.
0: 네.
1: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김가영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김가영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김가영 씨의 목소리로 이명주의 사랑이 가네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김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ut on a brave face. I can feel your energy. Yeah. I saw the test. 그래도 항상 하는 말은 이런 거. 네, 난 지금 너 더 작아져 뱉는 거. 그러니 걱정 말고 눈을 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도착했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너도 마저 잠든 네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불태우는 family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게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안녕하세요. 모두 꽃별의 저는 DJ 홍은정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지나 아침 저녁 공기가 제법 차가워진 요즘입니다. 가을의 서늘함과 여름의 잔열이 함께 머무는 참 묘한 계절이지요. 며칠 전 만난 유치원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떠올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밝은 웃음을 보인 적이 있었겠지? 내 아이가 세상 밝은 미소로 나를 맞이하던 그 순간은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까? 바쁘다는 이유로 가장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만큼은 잠시 걸음을 놓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표정을 바라보며 마음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다정한 시작이 되어줄 테니까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소중한 꽃이자 별입니다. 지금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기는 모두 꽃별입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는요, 사전 인터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한 같이 어떤 분이 나오실지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서 혼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또 다른 분들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제가 아닌 또 다른 분들의 여러 가지 일상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오시기 전에 제가 최유리의 생각이 멈추다 보면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만나러 갑니다입니다. 오늘 게스트 초대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 살고 있는 대병명 당연히 가지고 있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요즘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1: 저는 회사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0: 네.
1: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강의 나가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강의 어떤 강의 하시나요?
1: 저는 사회적 장애인 기계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저 그러면은 이제 자주 하시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사회적 인식 개선 강의나 이런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1: 네네네.
0: 네. 저희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제목이 모두 꽃별이다 보니까 제가 게스트 분을 그냥 모 꽃별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칭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꽃별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좀 지났을 때, 좀 가까워졌을 때 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편인가요?
1: 네네네.
0: 아, 그래요? 어떤 분이 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1: 저는 좀그첫 이미지가 굉장히 차갑다는 말을 자주 듣고 하거든요. 근데 저랑 어느 세월을 하다 보면 그렇게 차갑진 않구나.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제가 걷는 거를 보면 아, 다가가 좀 없을 것만 같다는 그 편견이 있나 봐요. 근데 제가 먼저 말을 걸면 아 그래도 장인도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0: 아, 이제 전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볼때 왠지 좀 차가울 것 같고 사람을 잘 붙여주지 않을 것 같아 보였는데
1: 네네네.
0: 막상 이렇게 만나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면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좀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1: 좀 정이 많다. 근데 차갑진 않는구나. 냉정하진 않는구나. 그런데.
0: 따뜻한 사람으로
1: 네.
0: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생님 만나 뵀는데, 처음에는 저도 사실은 그런 걸 떠나서 선생님 말을 걸어보고 싶은데 그게 좀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말을 서로 걸게 된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장애 비장애 그거 떠나서 좀 가까워지고 싶은데 맨 처음에는 조심스러움이 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근데 그러면 요즘에 나는 이거를 좀 하고 일상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되게 나한테 행복감을 준다 하는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나뭐 뭔가 이런 활동하면 즐거워 뭐 이런 것들.
1: 그냥 도전해 보지 못한 거에 대한 그냥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를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요즘 새로운 뭔가 감정을 드는 것 같아요.
0: 어떤 도전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설레임이나 이런 것도
1: 네.
0: 좀 있으시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도전한다는 것은 좀 두려움도 있기도 하지만 설레임도 같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좀 성취를 하거나 했을 때 되게 뭔가 뿌듯함도 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최근에 혹시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순간들이 있으실까요?
1: 고마운 건 좀, 직장생활에도 뭔가 사소한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배고픈데, 뭐, 직장 동료들이 뭐, 관직을 준다던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혼자 업무 처리가 하기 힘든데, 뭔가 선뜻 도와주는 것들? 뭔가 그런
0: 맞아요.
1: 것들.
0: 맞아요. 그렇게 소소한 것들이 조금 그 챙겨줌을 그 받는 느낌에서 서로 마음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1: 네,
0: 행복감을 많이
1: 맞아요.
0: 느낀다. 이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선생님 아침에 혹시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건 뭘까요?
1: 제일 먼저 저는 좀 예, 동족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냥하게 듣는다던가, 뭔가 말 때문에 읽는다던가, 그런 것들?
0: 아, 그러니까 종교 그 신앙이 있으셔서
1: 네네네.
0: 기도를 하신다거나 말씀을 뭐 듣는다거나 이런 일을 먼저 하신다는 거죠? 예, 아우 멋지십니다. 저는 거의 일어나면 이제 일정부터 체크하기 시작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나, 어디를 가야 되나 막 이런 거를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예, 의미 있게 잘 보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아침에 꼭 챙기는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1: 챙기는 거.
0: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좀 챙긴다거나 아니면 나는
1: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꼭 하는 뭐 자전거 타는 거랑 뭐 운동하는 거였는데,
0: 네.
1: 제가 뭐 강의가 의뢰가 오면 더, 그러니까 매달 강의가 있다 보니까 강의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안 되니까 좀 강의 준비가
0: 네, 아침에 이제
1: 미리거나.
0: 이런 좀 챙기시는군요. 그런 것들
1: 네,
0: 한번더 검토하시고. 예, 멋지십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 하루 중에 내가 보내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뭐 하루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루 중에서 나는 이 시간이 정말 좋아한다, 행복하다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있으실까요?
1: 또는 좀 아침? 왜냐면 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0: 네.
1: 준비를 해야 뭐 오후나 저녁에 편하니까. 그리고 오전에 뭔가 준비를 해놔야 뭔가 하루의 시작을 뭔가 그래도 알뜰하게 보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러니까 강의 준비가 아니면 뭐 책이라도 보거든요. 그래도 독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네, 그 시간을 굉장히 아침에 이제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하루 전체를 차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할때 내가 사전에 준비가 없으면 굉장히 좀 불안하거나 그럴 때가 좀 있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이렇게 딱 루틴이 잡혀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최근에 선생님이 뭐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난이
1: 관심
0: 부분에
1: 갖는 것,
0: 관심이다. 예.
1: 관심 갖는 것, 강의에 대한 그런 어떤 자격을 더 두어둬야, 그러니까 더 세부적이게 자격증을 따야 하나, 아니면 좀 강의 안을 좀더 집중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근데 강사라면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 하고 나면은 뭐 이렇게 약간 아쉬운 점도 있는 강의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나름대로 잘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니 이건 조금 좀 아쉽다. 아이, 오늘은 좀 살짝 망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 이런 건 잘하고 있다 해가지고 나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1: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 그게 저만의 루틴을 갖고 있다는 거.
0: 정말 중요해요. 근데 보통은 그게 작심 3일로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꽃별님은 그거를 꾸준하게 지키고 하신다라는 거는 정말 누가 봐도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러면 요즘에 자주 만나시는 분은 계실까요?
1: 뭐 아무래도 직장 동료나
0: 네네.
1: 그런 분.
0: 네, 그렇습니다. 직장 동료분하고는, 직장의 동료분 몇분 정도 계세요? 궁금해서.
1: 한 10명이요.
0: 네, 그럼 그분들하고 많이 얘기도 나누시고 그러세요? 네. 주로 어떤 대화들을 많이 하실까요? 좀 궁금하기도 해서요.
1: 뭐 주로 뭐 살아가는 이야기, 아니면 그때 저희 회사 직원분들은 거의 기독교가 많아져도 그 종교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0: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하나에 또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예, 감사해요.

누군가의 이야기는 특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모두의 기쁨과 슬픔, 좌절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따뜻한 세상을 향한 작은 시작.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방송은 다채로운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 다은누리와 함께합니다. 다양한 아이들과 장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은 늦게 가는 아이들,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다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평가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지지받으며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 분들을 기다립니다. 사연 참여는 참여하실 분의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 주소 완주홍스@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번 코너는 함께 알아가는 정보 한 걸음입니다. 예, 10월 6일은 세계 뇌성마비인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뇌성마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뇌성마비가 있는 사람은 모두 같은 모습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걷는 것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말로 의사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AAC 같은 보완대체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가 같다고 해서 사람까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0: 오늘은 세계 뇌성마비 날을 마비인의 날을 맞아 뇌성마비와 뇌병변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코펠님, 먼저 뇌성마비와 뇌병변 장애가 같은 말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이 부분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뇌종합에는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진단명이고 뇌병변 장애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하는 장애 유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뇌종합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뇌상동, 뇌손상 등 뇌의 기저적 병변으로 인해 신체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보행이나 일상생활, 동작 등이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뇌병변 장애라는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종합인 사람이 뇌병변 장애인으로 등록하지만 뇌병변 장애인이 모두 뇌종합인 것은 아닙니다.
0: 네. 아, 그러니까 뇌병변 장애라는 큰 범주 안에 뇌성마비뿐만 아니라 여러 원인으로 뇌에 병변이 생긴 경우가 포함되는 거군요.
1: 맞습니다. 뇌종합이 뇌졸중, 뇌상성 뇌손상 등 원인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모두 다르듯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도 정말 다양합니다.
0: 그런데 뇌성마비라고 하면 뇌가 계속 나빠지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 아, 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뇌성마비를 일으킨 뇌의 병변 사태는 일반적으로 비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뇌의 병변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의 몸 상태가 평생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장하면서 근육의 긴장이나 관절, 자세, 이동 능력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통증이나 근골격계 문제, 피로 등 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0: 그래서 뇌성마비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렸을 때한번 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장과 생계 중에 따라서 필요한 건강관리나 환경 지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뇌성마비는 비진행성이다라는 말만 듣고 내 몸의 상태를, 뭐, 내 몸의 상태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걷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천천히 한다고 해서 생각도 느린 것은 아닙니다. 필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장애로 인해 신체적인 어려움과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생각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0: 네,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건물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들어가기 어렵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몸만의 문제일까요? 말을 조금 천천히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그게 그 사람한테만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
1: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사로가 없는 건물이라면 휠체어 이용자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사로가 설치되고 자동문이나 적절한 통로가 마련된다고 한다면 같은 사람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을 충분히 기다려주고 필요하다면 의사소통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사소통의 기회도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이해할 때는 이 사람이 무엇을 못하지? 라고 묻기보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질문도 필요합니다.
0: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사람마다 필요한 보조기기는 다릅니다. 걷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지팡이, 턱걸, 보행 보조차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단거리 이동이 어렵다면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 같은 이동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몸뚱이나 골반을 지지 않는 다대 보조 용구 등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각자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보조기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뇌병변 장애인은 어떤 보조기기를 사용한다가 아니고 내가 어떤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이겠네요.
1: 맞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에서도 뇌병변 장애인은 대상으로 보행자, 목욕, 의자, 휴대용, 경사로, 식사 관련 보조기기, 이동 변기, 환경 조정, 장치, 대화용 장치 등 다양한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모든 품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에 따라 장애 정도나 소득 기준 등 해당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도 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 네, 보조기기를 알아볼 때 어디에 문의하면 좋을까요?
1: 먼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품목별 기준에 따라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자재 보조 용구, 이동식 전동 리프트, 등록, 교정용 신발 등 여러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조기기는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지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품목에 따라 의사의 처방이나 사전 승인 등 미리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입하기 전이 보조기구의 지원 대상인지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등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를 이용하시면 자신의 신체 기능과 생활 환경에 맞는 보조기구의 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보조기기 외에도 일상에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도 알아두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네. 장애 활동 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입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거쳐 개인에게 필요한 활동 지원 급여가 결정됩니다. 신체 활동 지원, 가사 활동 지원, 이동 지원 등이 있고요. 신체 활동 지원, 가사
0: 지원이나
1: 활동,
0: 네네 예
1: 방문 목용이나
0: 이름
1: 방문
0: 네네
1: 간호와 같은 서비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장애가 있으니까 무조건 몇 시간 이용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평가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0: 네, 너무 좀 내용이 좀 많아서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 때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65세가 되면 활동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1: 이 부분은 미리 알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전후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과 노인 단기 요양보험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0: 네.
1: 개인의 기존 서비스 이용 여부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65세가 되면 무조건 활동 지원이 끝났다 또는 무조건 단기 요양으로 바뀐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아,
1: 65세가
0: 그렇군요.
1: 가까워졌다면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맞아요. 우리가 65세가 다 됐다고 이게 이제 활동 지원사 제도가 우리가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환경에 맞게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지원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대표적으로 장애인연금이 있답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 인정액이 1,000만 기준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0: 네.
1: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뿐만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 여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보건복지부나 복지로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예, 이 방송을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장애인 부모나 또는 이제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도 한번 참조하시고, 복지로를 또 어플도 있으니까 설치해서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동뿐만 아니라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통증이나 자세 또는 골격계의 문제, 피로나 재활 등의 여러 가지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뇌병변 장애인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재활 치료를 받느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통증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자세나 이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의사소통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역사회
0: 맞아요.
1: 중심의 건강관리 재활, 사회 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니 거주 지역 보건소나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센터 등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0: 네, 한 번씩 이렇게 이러한 기관들을 좀 이용을 해서 나에게 어떤 것이 맞는가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오늘은 뇌병변 장애인 가운데 이제 말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예.
1: 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도 의사소 표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대체 그림이나 글자, 기호, 음성 출력 기기를 통해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안 태세 의사소통 AAC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보조기구 보고 사업에도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대화용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기만큼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말하는데
0: 맞아요.
1: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대답해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역시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장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줘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장애인을 보면 우리가 먼저 도와줘야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순간에는 도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도움을 주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일까?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일까?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일까? 또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1: 맞습니다. 도움도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선의로 도와주려고 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도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나누기보다는 서로가 필요한 것을 묻고 존중하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그 장이 비장이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물어보고 소통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계 뇌성마비인의 날을 맞아서 뇌성마비와 뇌병변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뇌성마비나 뇌병변 장애라는 이름만은 아닙니다. 같은 장애 유형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능성이나 삶의 방향까지 우리가 정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또 어떤 사람에게는 휠체어가 필요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보조기가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AAC, 보안 대체 의사소통 이러한 기기들이 있죠.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단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필요한 지원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가 뇌병변 장애를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2: 오늘은 10월 6일 세계 뇌성마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회인식 개선 강사 김지은 꽃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뇌성마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걷거나 움직임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몸의 움직임에서의 어려움보다도 계단이 있는 건물,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수단, 충분히 기다려주지 않은 의사소통 환경, 장애를 바라보는 편견과 시선, 이러한 환경들이 한 사람의 일상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을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까지 함께 바라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하루는 아이들의 등교와 남편의 출근, 그리고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남겨진 집안일을 하다 어느새 오전이 지나가 있기도 하죠. 가끔 오전에 일정이 있는 날이면 조금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만남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생기면 집안일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나서게 됩니다. 매일 같을 것 같지만 돌아보면 매일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죠. 기대가 되는 날도 있고 좀 걱정되는 날도 있고 또 새로운 일을 앞두고 설레는 날도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유난히 힘든 날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천천히 그래도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누군가는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겠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하루에 적응하며 지내고 있을 겁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같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요? 오랜만에 안부를 다시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 가까웠지만, 너무 바쁜 일상 때문에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전화 한통 또는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내보세요. 생각보다 반갑고 즐거운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방송이 누군가에게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는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 천천히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다채로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다은누리와 함께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듣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를 향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제가 끝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왔죠. 지금 이 방송 중인 내용은요. 9월 29일 내일 오전 8시에서 9시에 방송이고요. 그다음에 10월 6일은 네, 재방송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분을 예, 찾고 있습니다. 흰 지팡이의 날에 관련해서 저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실 분과 그리고 세계 정신 건강 의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함께 준비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같이 하실 분이 계신다면은요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사연과 함께 그리고 연락처 이 내용을 해서 이메일 주소 불러드릴게요. 완주홍스골뱅이네이버.com입니다. 예,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요. 아직은 많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분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정말로 예, 마지막 곡이길 바라면서 예, 곡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 오전 9시 라디오를 켰으면 운동화 끈 한번 묶어주시고 커피를 드시는 분은 커피 챙겨주시고요. 운전 중이신 분은 93.5MHz를 맞춰주시고요. 그냥 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봉이가 멀리 안 갈 거예요. 우리 동네에 한 바퀴 돌아볼 겁니다. 어디 가냐고요? 지금 이 방송 나가고 있는 바로 그 동네 전주 우화동입니다. 이름부터 상당히 우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부터 설명은 다 안 해드릴 거예요. 마을 여행 가는데 출발하기도 전부터 지치면 안 돼요. 첫 번째 여기고 두 번째 여기고 세 번째는 거기예요. 다 말해버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냥 출발하겠습니다. 걷다가 이름 하나 주워 보이고 사거리 하나 만나보고 철길 한번 건너보고 오래된 마을에 슬쩍 들여다 갔다가 책도 한 권 보고요. 마지막에는 지금 제 목소리가 나가고 있는 곳까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귀 하나, 조금의 호기심, 그리고 여기 원래 뭐였지? 하는 마음 출발신호 보내겠습니다. 미디어 공동체 커뮤니티 천천만만 코너 전인천생 만인만세 전공 DJ 정보 공유 구슬봉이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화요일 두 번째 날 우화동 한 바퀴 갑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